0: 下面呀，俺那从俺们从三线那样给写天地准备写不提起，但写天地在写这里下，写天气全天平坐了呢，咱们不谈，但把上公格那年去那下，南屯呢这边呢连着每片自动选片写进也不谈，两王每片自动出，他们三楼不片，泼木梯每次准备都不缺心。
1: 교동티 루양키 람네 쯩바체요시 마세 자세티 나로리아 컨제스탄토 슈비는 카산키 투츠 테진키 첸소 키랑 녜 메시 쯩보르 교르스체 단요시

오데 요르가이나니 제나다자야 나탕가 야버샤보 예 가야레 칸네 상게종 야종머레 야르보르티 예 소머레 로봉아라 예 야상가르모샤린 캄레스 성차대 호정통바세 야성바레 단란로로여 나 통상자 로덴자 예야 젠디레 나라 마리아소 소머레 야르폴로체 예야 소머테 로봉아라 예 딱샤레

보정 살로데 용디네 메 폴라만 사양앙 바렌 소라 등완다 선랍데 메 보정 선 사랴 쳬르레 타낭 덤반다 케바레 메 봉고 봉 사랴 선바레 퍼메 징반다 돈저레 메 봉산반 사랴 서바레 콩낭야완다 먹바레 메 퍼저반 사랴 롱와레 탕첸레 반다 싱고레 메 버뚜히 인사야시 바레사 동레 반다 사저레 메 버숙본 사야라왕레 마라효반다 코리오레 메 버소용 사야갑레레랑 라민반다 삼셈레 메 버님든 사야저셉레 정거참반다 버제레 메 버랍친 사야사운레 메 버형산다 데베레 더미 차롱사야 뇽버레 자라세반다 덴적딘사와 잔저리얀 사타주 봉보모공리 본적딘가와 남상요야 란토상고네 소바가 포장보예 나가저미야 멍멍레 나네 담주가 땅케바요 나가저미야 동모레 난거잡로가 머딘보요 나가저미야 덴적딘가와 남상리 데미레 부처가 서대야 첸다라 산제 토바가 제멀란다 나가저 미야 협발도랑고 통바가 포취바예 나가저 미야 덩다위 솔자교바가 포바오예 나가저 미야 세현보멀라지마가 민자마예 나가저 미야 단자이레 메벌라마가 돈바레 짱워 벤데가 야세나레 메버소보가 정조레 메버자창가 양고레 더벌라와가 람나렌 로워버제고 야나템레 송워샤보가 셀레레 덴버닌주가 야사파레 더버충마가 옌탁주메 잠범지리 양적디렌 콜와 남사요 머기레 망코 머긴코 야 머기레 조긴 통인코 서바레 나주 담닌코 양하라레 담정신인코 옐로우레 나마신인코 야 키기레 망콘코 사요 들기레 러와가닌코 양발레레 발렌기상코 차절의 조경기상코 야경이래 용조중상코 부청래 망콩코사요 야기베른 건설세님코 강아래 나와세님코 야침실의 매홍세님코 야띠래 말린세님코 야땡적띵코 와남삼리 데미레 부정코 졸대야 시버레 멀라파망코 용남완철두 부몽코 야타릉보송 나다봉코 야우렌렘 나지겐코 야자토자송 나봉롱코 니차정타 나라젠코 얀제로와르송 나아미엔코 머셈보디 난고봉코 야레저도송 나년준코 주캄저토 나제파 안코 야 챈더라 그바디오젠코 사마레 난다 추정코 야 본적딘코 와 잔저리 데일럽진셔 칼롬봉코 야리에상 포모모고마 대뇽탕다 만던다 요야 추럽진예 라마제와 본성진초간도베나 야적딘레 부저담베라 봉젤리마 텐자나가 야모념총다 보나스티 세현리마 도망나가 야자망부다 보르텐고체 로야나마 도장나가 야용룡오케 둔둥스수 테셀레서 버벨라요 야디에상포모모가오마 更他兰的巴桑贝那呀安乌的贡拉勒勒们夏布的贝内塞贝那呀热旺的加内杜勒们龙威的萨拉尼亚贝那呀健康的拉特策勒们达勒的阿玛尤贝那呀达米的恰巴吉勒们
Palang re cho tsi korwe na ya tse rendang la jale me Yada re kom tsi chewe na ya datsu re kom tso rale me Jage re ya nang jipa na ya mabso ren chong go tole me Ragi re ser po kado tiye ya ren chi re sa teng nyam le me Zamlang re tenpo sok hyang te ya bubo nan do chi ma do pa Chuto min do ro yung le 妹妹呀，得坐得让。

0: 대령령 일행위원회 직접 수치 시진핑과 송치 개천라 연재 쇼비 나랑 샘글 샘을 태업쇼와 정남 사르피토 안지 중국 공천 등 멍멍툴라 자와 사무 집르시데 토타 와르섬다 멍저 덴보 덴비 퍼숑 제시 진철 매퍼 달플 동화 등 예마초 용범 하리 망싱 덩큰 하리 제와 등 덴브르시귀 덩거 서지 정보 요바 등 성미 턴들 매터브시나 디르체체 조와디 로레니 로레진 제르선 종이 있는 시줄요레 퍼숑니 등 혼톤 적급 정톨 톱크는 팬통기 Zangtunnab zabjil tsanyin chemoshig yinla, debir janglam sarpi ngunzg saab sarchangshig jang yin, chechub shubji yi nganchur dungi sarpa dang sondrili shi di, danga pashung cheshi jinchil mepar darpil dunggui bi langsha dunnang yu li. Ngarangni chechub shubji Xi Jinping songchil gachinja gungdun la matil hobjung samu dang, guwa shimu lemba dang, pashung ga cheshi chenbu zhigdir, runga tamchul dhagju shi di, samtu sashi zeshib lingin la bjitsgni, jikabja tunkung denjig songyil denbu shig jang yin shi jul yu li. 상하이종체르 부동글서르 센설등 환주라연 랭킹게 조르는 좀바 링긍기 제첩수지 진핑기 등거 중고멍멍제리응 릉녀젤거다 덴브르종니 릉라 일치등 릉고랑토네 릉토브제제군이 나르빈제드게 덴비인 종주르슈고스 곰토브 쳔비조전이오 지브데능요레 나지 덴클니제 터추르응진제 돈힝라 고아 등섭렌바등 더키제 사르타통와 일치제 덴다통와 송초니 타바제시데 니크요르기 사르토제 게크체르통와등 고라셰비 통콩 고르시케 체르동와 진틀링은 비서 돈제 니크 소총집시데 덩럽젠제 돈이 말어 강조군 즉종시 귀에 시입절요레 시즈영 로럼 남정 즉튼 권돈비 일응이젠 겐커바 리젠지 덩거 사상 덴빙 고틀고 렁제젠 덤들 망지 르치라 공플 녀포 중화 등 마존의 공플제 베름 라보치 데르든 흥제 근식인라 데빈 즉튼 제 근식정 있네 제초수 제 진핑기 안지 정주라와 서버 베비줄니 디르브 서브르 시진조 귀빈 버클능 쇼와 다장 안지 그바 제무 클제 레저 제무 시즈잉 로름 젠 즈튼 능식 바인 나초 즈튼 바용지 디거 더른 즈튼 제 링근 비서 톰비 르드브 셰바 등 름들라테니 터치 데터 터브르시니 유에킹오 그바 제무 클니르 잠능 제순 제 그바 제미 쇼사데브르 도치 기큰 혼제 인 시송요레 베진 종체르 통제 클르 종성성람 덩글레 도나는 제수제 유즈영기 제첩주지 송칠 개친토르 중국 공산당기 대등준비 그것이 성응라 센트럴 등섭능요 바등 나지 시진핑가 등지 공파르터 돈출 등섭셰 바등 베진 동철제 대화 필요한 지튼 셰비 영위 등 등지지 저름제 주총라 니틀 셰비 동외르는 줄 르릉리 등겐 덴다텔비 불송가 제시 하비 다르플 등르는 따니 망초년점제 가사 귀뜨 등 강을 제와 셈틀 제와 레그 제바제제 내둔 더출시니 망초제 톱술 등 줄줄 대출지 진철매버 토라 동제 있는 시 송요래
1: 산쿨한지 탕디야 산지 냠죽린 산시 차르송 렌찬데 좀직 바나 하르탁 초당 조마챵당 아른 신소니 지난바 순현람다 신이인 지식니 맘타다랑 진찬람지 렌찬 잔득라 산버 갑스시야
2: 저진 직튼능 흑흑니요 슈그직기요 덴비 잡릉지 년슬 가둘등 레와 지툴읍시지요
3: 카치르위유초 쇼츠바리시 차튼 조츠마제니 쇼츠르 차바등 탑자 지퉁기 르흐츠바 롤므르도진유 쇼크랍신시기 차츠나브즈마잠니 마츠홀랑 고쿠르토마등 마심락스응은제니 쳔멜르그메제압 샤왕엔바즈신유
4: 아 테브종도 요당나다 나르그나 빠즈고 노락 지게인
5: 시엔드블라 고문든다 뇽뇽스 마토스메크 무라 차구메카
0: 온데 디룽켈라 모둥 지조고 식주이 요노 히트케
6: 자비 히트버 임줄 앙 토르 탁준 남보샤기 바등 자르지 흠추치 참글 니스글라 참타르 동덕 남보통기
2: 테브송네 천차멜라 자르잔네 참을 리그물지 와르큼 흠멘 Yarab Chamtan ngang Dawar Shigni Jontil Dagsang ka Khori Jigibtan ki
7: Xueqi shi chengzhang jinbu de jieqi Qingnian ren zheng chou yu xueqi de huangjin shiqi Yinggai ba xueqi zowei shouyao renwu Zowei yizhong zeren, yizhong jingshen zhuiqiu, yizhong shenghuo fangshi Shuli mengxiang zong xueqi kaishi 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新。

우중 로카 종치르 촘하 종 촘하 종다 조라 종초 알란제 고리낭 카탁 수중 디탕니 바 차차 르응 시진요 우미 심실럭 잠 냠던 좀데 수중 아간럭 지사니 카탁 럭사 종신요 바당 고자당 쳇시 지엽다이 초담 바파르 싱겨 지어가이 비나바 싱운신시 럭히 카탁 샤친 아마라 아랑 수수 디초요 난직바 마사 sarni de ki wame chi chongti ne hi bi lhsa shi yin bei su zhong tuo zhen xi chi lam sheng xi de zhong si bu wame jie ngan ni lhe ma li xi li tu ta shu la ga wa dang ba par ta le mi wa su jie na dun la meng ni ni wi lo xie rang wu zhong lo ka zhong qi de cun he zong gi zhong chu su zhong xi ba dang ng tu dang dan ke su jie xie ta ba jie su zhong ge cha zhi ling tan ngang guo zhi gi chemdo wame la waftin leishik shirub shiyo. Wame ngale mawar kempan topshe. Wuzhung loka zhongchir tsumha zhonggi, zhirm wame nyamri lhanchuk zanzig dang nyamli kanglah dene. Zani so zhonggi, jashi wame chi lakhi linhun tunli nirwar chertun shide. Wame mangchuk jia nangchi ya gheghe ganglik pewa dang, leishik leto jia tablam jahji dang yo. 우중로카종치르 머르게 챤시야 담비 럭히야 조츠 톤지 뜨그니 우중 신능다 총거요 실로 니통 녀치글로 우중 토카 종치르 촘하 종건 디오 덴찬제 잡줄 흐신오 체릉 세준지 로키 용 총든 사유 공스 즈바당 공기 종츠 신숑 츠 아르브르즈니 수진 럭히야 조츠 수르시비 클리 톤지 카득 츠바식 즈바당자 리숑거 비딱징 통구시바자 사그네데기 워밀 데위망워 용밥당 담카 몽포요바 통카 솜하종 메시주진 고츠 체릉시피지 나치 제니 소중당 워미제 리투 리식레톤 마타 약보아잡네 워미 데위망위 침청숑 타바당 용밥 속타바시기 시시아

0: 대제기 규르고 타자를 쳐버시발리에 배분기 통다차유 제동급 영업중국으로 편조수 초용리 망주의 주교를 체디 농어동자 균투비 개그균진 신전남로 자로도당위 편조미마기 런김랑다치비 루교랑신기 총규 윤규를 중유 제동급 대구주 광안로 밀람도르시 타자를 쳐버시비 신당 짬바탕
1: 유리시와 이어동기 진배 규르콘 랠랑비에 루시에 티 개용수 개자 취유

대개기 규르코 칼람시베 루셰티리 튜럽기 냠사 양수 캐리유 튜럽 서버레바타 라바르토 땅기 초신 쪼게바 초츠인 변종 랑아르 중요미비 폐계기 고급톱유 사수소 리즈네 갱리라타웨투 자람가이 포유토 림나 삼시바 칼람난기 시제티리 롱어동차링 사드미마기 치조타 지도지베 조람 준두기 Rewa samu yansu keri yu. Shemla, kalam shiba ti sengra na.

0: zemling chik tuyun chenpo tuyun nyeri chebe lo kyu ki lingge lekwa da chun yu. Lo kye ringge gyundu gyu o su chobe gyab chung wo, ji gyab shu ji tuyun nang we, kola shibyu kongbe ki chun go da, kola shibyu denjia ki chun go, kola shibyu shibye ki chun go, kola shibyu ju yung ki chun go chi, tuyun do du kyu wa da, gye gab tibwe mang we, josem kyu we nga tang lin shu chin yu. Gyang lam sarbe to, ngan zui miri ki le wang chik tuyun chobo tuyu be, lana me be mikze cho su be zun hui me che de zemling la, 中国落住的中国趋势中国读书界立即所必须的解决于解用平民杨志天作曾祖部部长杨金奇安住习近平的松懈开经济广团罗中的口话习近平的当主共起你这解决军权的把门切记就被解决日的人不拉达的定时切的平民同志的忙不了团结的那几天当给个人年把的当给结束当的 당기 지경 다 초기 때 표미 진중 추 감도 깨봤다. 표미 더 집어 추 초로토 봤다. 용토배 자와상보다 자왕마 땡띵아 야부주교 시주유. 공준 대조 중앙기 계지 제도 비 계지 전주 추 추장 정유유이 지접 소지 송시에 남외 급 당용기 순으로 통진다. 순으로 심구로 순으로 갑교로 제치고 갸지 순으로 남기 북둔 침보 이라 창왔다. 드럽기 랭겐지부 착딩도 코주로 꾸미동 교시 때나유. 안주 지접수지 악주 토다 파르숨도 롤라 땜부로 니데 슈누 남기 내체이테 로덴 규르밍아 땅기 깔은 년바다 땅기 지수장데 슈누 남 캐궁 카도 배덥치바라 치듄다 양남 사르베토 로주지 투주 전도로 야부주부주 랑소르 땜네 럼부 띵와다 포삼네 외당 초바라 제교시 송유
1: 이거 레코네 비웨네츠 习近平去给四公路国另外西边不用阿爸为着级别冲突最近你土耳其给是安格拉尔工作是不是粗俗关注去习近平去给四公路国另外西边不用阿爸你可用他马拉点表过年习近平去求着三边中国开球点表及做人路给光别从这三把村把级别网站点表送送去更新孙杨点表过年江南三表托起中国南北停车间起日表雄鹿塔拉林文物塔中国明日起两王九天总表独系塔取消了固定动物贴随之定色是不是中国塔突击完清晨总理罗恩俊良夸了为个别了结合你表停车间绝做了千年也是公路过去两秒标志七八天七四天平均一切求修七路动物塔广平起特区直推了固定动物六党之年停车间起两百套居住了偏到右边我在闹事
0: 第二个五年被问你出短期前期省大投片王宇昌他的公路过不住了批评语空公路就给一个马能修过的由你到间的盘囊女婿那么多听你都弄动外出立即开清不配的前期人不谈不下把马赛扩大讲听你切个来给的把的语来就是能外界空气切记提到我们所见的没修吧的提来多的落出就怎把上能的连内配备套马完没把的立即配内修有公路过住了配备没事听别没没感觉王宇昌来就是年数没能空安徽小总给听的叫所公司今年的选拔的公路就业绩个空三多了大就不得了马能修脱不得可以没没特殊不行的确实有这东西我就要见了계급기상회가상회내반항을편배푸디분가주받다왕유창가마기상회내반항을편배푸디분가기인쇼니배야쇼순배나취받다공기푸디지교르다양지교르다람디버규루바소닌가치벨에게겐코르나유그디디유니다젠기넘주니어리툰사르베반항유십기넘주시이마다랑게기카공수탱망주데막둔직시캐진카라고도빠르게기유왕유장기유니다젠기넘주토제미니지솜동포르톱기유바다안주넘주토제미칙지둔동레포톱기미라양베미교장토제미치직접레립기미베유니다젠기넘주데또르바라푸디코나펜바레마데시주유푸디라디네급티드점링토도롱동카슈기뉴십넘주메바소규테王宇昌说：“卡塘不罗马村安的住呢，听你各度给门那出了，出席前呢，短途久久来，没得把歇息。”王宇昌去，各地都安坐了吃下呢。

0: 레슬레세 따직 제준라 기란 남규 아 잡든 제가 망부 폐고로 봐라 따직 마피 공력이야 루시 저지 쪽으로 봐라 루시 저지 지도 삼바 오 루시 디 등도 삼바다 즉 셈 나로려야 낭예 근제를 시작구나
1: 레슬레세 따딩아 셰야 망슈디 딜 천나 망슈디 용기라 간촌 남규 원고 칼이야 셰당가 주비 삼바 아니 녜 셈베 난데 섬기다 원고스 두 삼바다 간촌 먼저 망조기 따디르바 야게 야기링가 소라 틴제기 튜즈 손자 아 몽골리아 세당가 주도 어 따더레 롱베데 몽골리아 세당가 주리 롱베데 나로로 종족으로 디 종족디 나리아 미숨결 학주 요르스기 안 세상 미망부 쉬어르 창물로 따 야기 있어도 어 따 오늘 직 가서 갈수 오래다 제부 유베 제부 토베기 따 제부디 뇽르 제약이 튜즈 들어봐 세상이 참으로 고르게 아니 반간이야 고르게 아니 서서 칼라든지 키 들어봐라 아니 인도스 사야든지 키 기부 셀링가 단디 좀 봐 아니 단도 오 땡제간에 아니 셰 고야 옆체 봐 참으로 루루체 셰 고야 옆체 지도 봐 나와디 기부 실수도 와 세상에 예 당불이야 어디 손난디 손나 어디래도 좀 아니 신행에 셰 어 더 다른게 셰 망셰 싶다는 것도 야면은 낭마도 셰 싶다는 것도 근데 남자 고개 세상에 남규 망세 원고리아 원고 디여기기 딜리아 드베 망초 트리아 드베 갑레 안세 망체 다 안쪽에 부리미 망 갑치아 인조 망세다 된제 언더스탠 거요 안 어두스탄베 규르나로 안가 이게 땡제가 나제 세탄베 규르나로 안가 전화이 기부슈도라 안감자 제릉미도 아 워기 망초스 어다 거스시인데 시도 망아레스메나로 기부슈도라 아니 콘줄레 망초초레 기부슈스 아 삼자레시도라
0: 레슬레세 샴라 샘마츠륜라기 갸르도낭위 루시 공단 라무시와디 센조당쇼

0: 다디 콘라 낭즈 차베토르야 도구지 중하라 디 변종롱진이 리공기 자시베 쇼보시베 리젠 나로라 키랑기 송시에 님버시 피우송라 다급디디 키랑다 시모어 쥐파르기 제와디 컨디지 이메 송에 도게라
1: 단데스르샤라 당보 크난즈 응아 저완난두 잠바 응아 나리요리 디디 시가즐시에 응아 르사기 딘제 기 자시베 쇼베 나로르 시에스탄우제 아니 키랑게 기별 하사사디 야우스타는 게 체장디 자시베 쇼베 나로르 야 따로시 송도아 응아 레스템 나로르 어 가보시오 치올라 칸스나다 르사기미 첸조이 내자도 자시베 쇼베 내자도 참로르다 인데게 슈야기 배준다 딜리아 딱 저와시 기워바 세상 아래서 맨날 어다미 투자고 갸라 근데 소리다 직 마나셔 저 구금 됐었지 제제 가보시오 안 남사 농번에 마용 제 세디다 디시 뒤에 당보도 봐 나 세디다 다 정다 세베 규림다 저나로리아 나 다 예유 금이다 안들 계속 개 맞춘라 심바케 맞춘니 참로 정다 지도 정다 체 아니 비게 다 chapdun da changma chaje pa lo tu da ngo su pi ge lo sa chab ji gi tra si be shok be gi ta shok ge de ting ge ba tem be din na lo ani nga le ya pe te ke trin ta nyen to la ani ta nga re nang mi sa ma se ta nang mi ta a jan cha ba ani ta nga re nam gyu gyu ngi si ra men jo ya na gyu ngi yon jo ta mi chang mo lo ge a ji thri gi lo sa gi tra si be shok tu ngone nyin bu si tu a ta nga re tagi cham za ta kana jo na ri si ta pe mi chu shi shu yong gi nam bi ta ma ja nam bi cham lo ha ho sken de so le sa se ji le ri mi cham ha ho ste ne de ma ta wa yan de tu si ba ta de de sho ge de le ta mi se gi la wa do chu yin na lo gi ping lun song ma ra ti na li yan de o da ta ri tra si be sho be le chen de ta ngo ne chu yin da de ma chung sha san de yi ge de ge gu pe do wa ngo ne gu pe sha ta de ngo ne sim ding gi ge je ne ri me ne ri ta kan da o ti du sam ba gi ta 박자 호딘데 쇼머발 제상 응안주 파주 오시기 내레 오시기 내레 간다 어디도 좀 맞다 믹스기 셈나로레 따 어 교보에 중요레 가보에 중요레 네 제상 어디 믹스에 된배 투지 원들 시리샤 선절시도라
0: 레세 센로나 부소 다 다시비 쇼고 시비 레세 티 나로라 나나 주의 시마 치준 라기 기베 하스시비 로제티 하장기 냠부지 당요시 아 다 코니 나나 주의 기베 하스시비 통부 튠튠지 담부시 다 디리 딱다 아 제준라게다 아 다시부 쇼부시비 레진티나로로 쇼뚜기 뇽소딜레 하나소야 모저 롭스 슈심버지 다 고급 상보티다 뒌쟁 하나스 공기 융을이야 담비 기빌 하스시버디 님도지 세나도

0: 레슬레세 다지 기랑게 넘규 미드르야 다지 그릉이 모주 컨트리스는 그이날
1: 아레 넘규 수수소솔이야 망체 다 츠드라스 두스 응르시우 아니 아레 셈베 나로네 다 오드 키시 다 띵 서브르치마 제고 전화 아레 인데스우 다 디기단 덴베 로에기 포모지 퓨릭 포모지 서두스 세유라
0: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라 샴마 시드나니 갸르도낭비 루시 점링기 나라 침바시바티 센조낭쇼

0: 레슬레스의 세준라 타직 넘규 키랑게 니분 나위 루시 야메나 직 넘규 양고 양고 땅에게 루시 딘디지유나 다 루시디 키랑게 문에 슈비이나 튜니 그리르시디유나 다
1: 양생스 다야게 루시 다 자시에 표시에 니원의 신나다 라바르투 표시에 다 튼제 척도 요릴 땅 아래 세디게 양생스 년고야게 튜니다 년고야게 좀제 가르스나 다 좀제디 아래 조직디다 세데레 가위읍체 레세 네 튜니르디다 세디 년배 규림 나로로 어 다 소소 심 나로로 파양 보시 차용도 갈 세스게티 단 남규 김상기 전달이 내자도 야 도바 촉배기 다 잡도이 내자도 도바야 성성의 기타 간다 컨트리 인비네레 다 간다 소소 마직레 차제 오 마슴부 심디 마직렘 차제 코스모 제 세진년제 암조 나로리다 알지소라 디날 세진년제 대베 규르 나로 아 시네 오다 오 심팔 흘러르 차제 오다 다리디 갈레스 케마주 아 삼사레 간다 디나로랑레 셰칙다

0: 되게 참으로 당다 라바도 당 다 전당서 십지르셔 디 현당서디 당디 년백급려 염능아 세년도 좀 받들려 세치면은 지길라 나다 당주고 년대네 당한 주 인외 된제 칭인외선데 소 된제 주고 년대비는 레슨나로 흐르 십시 차용도 제산딩에 세지 염나 세 응아래 양고 장고 년백이 디지 금제다 튜니 원데 신이라
1: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랑아나즈 샴마스트르나네 갸르도낭비 루시 만제 유린 시부디 센조낭쇼

0: kesi sendro su kirangi kechechi kono mado nye matubi yina kirangi ti ryuyang dan jebe kechechi yinbe rewa nangu yuna yame na senbe raji yuna la
1: na kesi da mi tsu nye sebe kechechi kesi da nye tuba da yame na pige da tru tubu du na ngare ki senbe nalu se dube kechechi tati mangche nga tsamsa ne zhun zhe da, gang en zhe da, da chung bè gèb lè ya, da lakwa du su su, da ngan zhu yin nè lè, kan zhè su lè kaxè gè, da longa sè nye di, da mì ma dong zha, sèm na lò lè ya, da kè, dung e da zhè, ya mè, mì gì, da chì rù gì dèn ma dong chò du zhè mba, sèm na lò lè kè, tèn zhè kè, nang nò sò lè, da kanda sèm na mè gì bè da zhè, kè gè yò ma rè sèm bè gì, da, 진짜 잔념 미카세기다 잔념 마데베 간줄이야 수수센나로 동에 저바 다 칸스나미 람산데 미게앙 수토인데 세베컬이야 오다 티다 간주 간주 차리 잔베기 잔념게 삼을 요마르 봐 세산디 메베기 다 수수수센난 동에 드체 아니 라바도 수수기 김자 다 야만나 능미 저바는다 든데 갈이야 오다 나레 수수기 나르미 마톤자 콘조 펜케 토마소 아 수수 콘조레 갈레 갈레 십수소 아 삼베기 신나로 디지오 바다 동에세 안디네 참자 첸리야 다 내주 망본데 내주 망본데 겐베 첸리야 니모고 봐 진짜 이게 다 갈레 진짜 요리 진짜 요베 갑리야 나 망체 첸리야 수수 니모고 체 도스 다 카바나로기 다 진짜 视频当中 dead 这些的都，现在看这些呢，你可能都，但是咱们咱们这些过节，哦，但你们可能啊，这些的，但呢，我呢，他南极差不多怎么办？那里身边那路给他，路身边那路线都有被给他，这忙不起呀，都是他看他也吃肉多了，而且咱年那么久，这是俺俺。

0: 벨레 타랑 시하고 섬기 미시 벨레 타랑 시하고 섬기 당한주 내주 컨트리지네 컨트리지네레 체르모 컨트리지네 컨트리지네레 남라야 투주요리 아니 동해 컨트리지다 컨트리지네레 파예드야 투주요리 소소 시순 파푸 바 창물로 튼다 친주리 내주 친주리 창물 예드야요리 탐 창물로 타쳐야요리 제자 아니 이제 창물로 슉겹세리 디일라
1: 에세세드라 당문에 토제나 쉐인 당하나 수의 갸치 센터 링게기 디린 키랑기 까뮤디 센트로베 제일 인수나 당하나 수의 아 소아이네지 롭종이네지 레게 트레야 다강에 아 리지리니 체신도 카브리다 제상하나 수의 심쇼 마차브체제 마온베 람부디 오네 리베 캠부디 리시기 아 섬로지 키지 아니 등주 시고에디 하장기 계정으로샤 샴라 샤마세준 라기 갸르돈낭위 루시 미유기 신캄시바디 센조낭쇼

0: 타키랑기 미지이네리 야면은 르양는부 디토르야 갑교단 조람나니 미망부지 여러바 다시 고나소야 신도 유베 계절이 가르이나
1: 땅남경한조 잡드는 조베컵리레리발 한조 학바도 땅한 탄다 롱에기 페나로 롱에기 르양 촉바 당보디 차주고발 세상 당보디 차베컵리야 당보 한조기 섬주 견제리스나 한조 남규 미창물로 수수수수리야 대부치스다 롭정치스인데 리리 여러발 나 간주 있는 학발도 된제 고도가 간주 공부 진짜 생겼대 봐야 근데 소리 야 독스 거야 짜지 다섯이 다섯 소리 샘나로네 소리다야 세상 이제지 샘나로네 유명치세기 된제 고도가 세상 간주 당보 르제 디야 조조고도 사망 간주 다 망체 간주 샘나로리야 다 유명치스 간주 샘나로리야 균형 제아 삼배 삼루리아 디카넬레브스나 간주기 푀기 야구유의 당부 남자 갤라훈나즈리 오다 갤라훈나즈네시 간스나 간주 디나로게 망부지 남자 갤라훈조 가우시오요리 타나 nga nga tawina namja gi xie dan ye gela khon le ya wo ne sim ding ne da yi me da tie bu xiu qi yu qie zhe o da nga gela nei xin xie dan ye xi qie wo a sam a kun zu kai xie sam le na lo o nga kun zu nei xin namja gela kun zu nei xi re ji ke bu qie wo a sam wan zhe ge sam le nyam do yue zha an ne bu gi long e zhe yang zuo ba tang bu wo di zu bu ba qie zhe ni de zu lu zhan ba da wo di da di zha we ge ngan zu le ya sim xiu zhe ne ngan zu yong ge zhe 현재 제 토크를 제 아스 주 안졸이야 구자치네 어 게라구나 조이네리 따지조 관계 심사진민나 컨트리시민나 군나졸이야 안조 따 나랭원에 세나 나래기 촉배기 어 초미용 첩지제 안 키나조 토제나 안조 키나조 저와 카리인베네레 추수 등 말이 지체나 안조기다 벤조다 르바르틴데 간에 키나졸이야 데케 데스 질연속으로 회복 이제 개용 씨 말이 괜찮죠래 이제 고야요 말이 고야요 말 때인데 안주 롭정체 안주 야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shi yin
0: thiring ki ling shi
1: thiring ki ling shi
2: nime zhe wei san ro leng ye gong kham sa leng ye ne sen gu chu be le zen di zhong yang long zhen yin de ji jiu le kong pe ge long chen ji ti ren ge ling xi xi be le zen zhe ge be le zen zo jiong xiu ge ren ji wen du yin le
3: ku mo ba san lam hi
2: lo no ma leng ye ta lu ni chu be jia lam ge lim di xi bo ro ya me go xia dong tu jie lo ni shu tan ba ko ro we mi xie ge zha xi be lo din de zhe le ru ba la xu zan ta ding ge le zen di nang lo la yin ne ta de zhe yu ge ni le zen sa du lam xi ba chi nanzu gobe shubri te ani mujigi nangdu dige kenje imijik da ta lezen dige gyuje in na chobe jaglam shardong thobje duju da lo ni shu chimbare te ringi puju da jaglam jom gyu gi nezu kenje imiji lezen di na sangalen ge gi nyalam du puju yin la
3: ara shi ta dia mi se ge le sen sa tyu lalam shi be gi ngo chung gi nyendong de ringi na chön dom je dang zo liu chu yor ba zo min na pe be gi dom gyu de chimi chi sing gyu je su gyu ge lam san da di sing di gi ge lam san ti ang zo mi ri kha ge mang cho le jin be ge chobe gi gyun do di na cho yun ne chun ba de che yo ri
2: je le je la ta ji mi se ge le jen sa tyu lalam se ya di ta tan da cha do gi di bu kha la gyu be shu sin yo de ta diang yang shi ping xue de gang ne yin na zang shi ji gang ne si tu ge la ya ji qiu yin ge gang ne zang shi ji di bu ju ji si tu ge de xin du a ge jing ge ji de ani zhong yang guang bo dian shi zong tai zang yu xue de ge jing ge nian dong ge ji de wo de gang ne yin le si tu ge xu zang len ge la kong ba da su su nang dun tie tie la ya yu ng nang du yu ba tin de yin bi yin na jik si bi yin ya ne zu mang bu chi le zen tun tun chu bu ti na mo ne yin na xi do nang tu ba tin de ji de do ta ji gong du lam la xu bu nan da ji a ta ding ge le zen di yin na mi ne pe ba ru ba
3: xu zang
2: a jik ju ne de che je ani ne zu chen bu chi leng yo ru ba tun da chun ju ji ne tun da chen bu chi leng yo ta ding de song du yin na ji le zen ti sen be si be gyu rim chu la yin na jik mi la ya tu na de tu bi ya ji da 따뒤침보 딤바나요레
3: 다라시 다디네 니동 자메 주메 추로레 인나조 초베 자람게 럼디 셰브로 메고로 샤동 투베르발 타급디디 위나 하오바오 춘키 자람 점규기 다 미심리야 추지 진베기 게지만 리리타 디신당은 주 뷰리 빈데 추 메고로 토마르 통급기 다 항상 베기 넘규르디레 저바 어딘지 이네 발랑바 디신투 안조 코르가 나로라 로디 파베나 제조로 르심베기 치베다 만조 뒤베기 다 촉동게 치다 라 준도 근데 주미 도서 창문 있네레 발랑 효리
2: 슈잔 다 대답이 가르쇼레 급 대류게 넘버되게 야직 발린체제 단다 로니슈 송웨 제라 지전치도 있는 데라 튜니 믹스해봐 땜바텐데지레 다 슈잔 아 하버준 코난 더비 미망고지게 아니 소수 가시 이내지 소수 착등을 법에 랭게 이내지 딘데 있게 균자나 제가
3: 슈잔
2: 다 차와 첨부지 이내지 소수를 얘기 메지 로데 출라 이내지 칸다 내주 충자게 메질라 조난디야 이내지 저 친구 신도르고에 이내지 딘데기 내가 체제 있나 아 만주다 지조대 조난디야 마치다 타과도 있는 뒤주 갈아 강점지 두두 인수나 지 민남라 있나 지바르가에 다 박자 망부 지시하는 거 여러 봐 공도 주베 다지 아 고난게 차례디 조보디다 버리리안 주로 봐 버리리안디 급 티류 로니슈 공나 임부 있는 야지 중세기 다 단단한 신기 사격도 접도부터 된데 중요 말이
3: 휴장
2: 다 휴장급 대두 권한기 차례 된데 지나제 대균자나제 다 로니슈 탐바 조두 좀 말아 봐 어느 지전지 지두 로데 슈림 신도 바레레레 창어 용도 임바 있나 직내 수술의 얘기 급 대두 그 로다리야
3: 지전
2: 투바 지전 투바 강식라니 아 초현식내 있나 권한기 빨라 규직래야 랑도 와 낭도 되게 대용도 있나 로데 피림도 뜬제 내주텔어야 직 가르쳐 오래 잡아들어야 균도 가르쳐도 공비 가르쳐도 이게 있는 세벌 통용 거래 다 탄대 차례 임베 있나 하바 준 코랑기 빨랑베다 범미기 남네 다 통토베다 초비 장람디 근데레 쉬베 있나 다 디기기 남부리야 교르제로 봐 사디 미리 가기 만족 지도 된베 초바 텔레 있나 샴디 쇼신이어리 하바 준기 있네레 정니네 통메 섬듄 댄송다 모두 다지 친중로야 로바 레바라 카초제 아니 버리레 아니 초비 장람게 포주를 내마다 년지래야 된제 강조사도 종교래야 된바지기 인스 소나시
3: 다랑시 샴로 렌게소 슈제기 미나 니버디이나 메크로기 펭기토베기 냠레 캉스 제제다 공기 냠레 캉지 조동아 샴레 인나디 디집제기 나든지 슈이인라 섬기 좀마니다 총의 나쿠모 지주 고공 총주기 퓨리 퓨미지 힌스 니동 야메 주미 시로리는 공 총주기 조바 망조다 냠도 당라지 외기 조르네 나쿠모로 네베브시 다소베 장람 토리 있는 메크로 샤동 투베 왕키 섬기 좀이 있는 터린 리코네 치르튼 투바 중화 마세 있는 총주 티에게 롭친로마 카탕바디 但你都就住了到我这边的呢这个书记习近平地区国控创作的配置就看内部的盲错了呀看不得怎么需要的但这个书记呢控制了透过了那话题甚至中马的人的规模侧面特别控制刚把配置美丽拉西所在给团结两面看组织的重组给平面村的车体能不给团结的人的需要的
2: 我们组织呢提供了大大重组的呀这这就重要一把
3: 类似
2: 罗尼控了一了地对重组的列举了重组的被地地的下了恰上火了嘛内部切切重组三八恰脚的这些多他学生重组的被地按住主队怎么罗尼给控了一了被地预估给如果听过的也不是不恰切被地预估给用不也不预吧预估那年忙不预吧听着切切他这个月被忙做给托不住的基础地主重组一
3: 了
2: 他将给托不打控制顶脚托不起不能给多他学生顶着是内住顶着是提领着初步将他们下动头皮老年修可把推出的各部的重组的这个
3: 年
2: 龄也应不应了哦我呢提领领多啊是不是不能我顶着去多了但是初步将他们拖了以后我说认真起来他得不得了吧准备追续起来以后来他忙不约吧对那你工作什么就没可能做那你那些所在存在的马具就在马内的应不应了来怕做我真起来他同时得不得了这就应了马路了现在他应不应该来结合其他都的所以对面的人吧主角都给有吧听着宋章你们来看给来说不出罗雷强用给开包角的吧对应该来过入提出你洗牌了听着生意多生意准备应该来初表将他们的玉米出厕所给人不得出去给人不认识初表将他们团美国的科学级别扎的特级团能不特别扎的你们都找到怎么办呢水军给老师说的了孙秀三十八街吧的俺就出发以内来其他都这个都是送哪下
3: 那是他让谁但是下面的书籍给明日的呢参了呀王小唐书中啊
2: 那是
3: 他可能以内来出发将来哪块没有给人东西那就他可能给跟过我宣布的事
2: 那是
3: 这东西就不是可惜了呢那就给了那边空将来人体给来面着给我谈那你都讲没准备出路了他出发将来下东特别急空给人员啊是不妥协家中为来面阿东身边当来人东西来归队呢来个主流热血的表现，罗朱古咱们呢，提高了电送交的意思。提到了，但你们记到了，江南巨头郭英，姐姐的我们今年长面是有的意思。但你都要没你说这样的领导送不了呢？空是不妥在家中为人民送到哪一边？那从唐库港头来就是交的。提高了一年的，但那个投资在差不多，能是九万千把元的嘞？王小唐唐空给来入出，吃龙了马腿板，江南给叠加了一年新年预估，大江姐姐美国的连长日日。叠加俺中途把人那给人进行有
2: 人，大大的，大龙，你说他把人扔了人呢？王小唐给村里各个多着吧？他的把这种都早晚出去，啥都说着大的给出表江南的人呢？宋江姐姐，电送七八的电姐，啥都江南来米，连个一年日，十几点半到六点个，木头总得进行有人。他工厂找不了恰恰为呢？出表江南这么久了呀，恰来那年给连米几日了吧？
3: 徐长，
2: 工厂人呢提出个七准七十。空的空着外里面常来点不及格做不叫他们证据了呀是吧送就两个单那做不要的是吧这个人呢两个逐渐做不叫他们美国的下东特别了给您能给我的
3: 他当时
2: 大项目的书记明天空你期望多起了是
3: 嗯
2: 空着你这句赠送穷归结合技能给阿金肯给不到他们去 kusung wa chiri. Ranglo nishu zanyi ki kibla yina sunam targe sungyup saji su lega lepje lochul haagi ringla tanguyo teto shigan sopshi. Nidong zepsi loyo dawa chungyi bari yina sobyo janglam mudi chaju babzu ngayon su le nyeri chigo zambi kongda lero zu jogyo la yina dabdi chenpo chunbata. Shunglam gyu ne chong chige langgo yang chinyong du chinje shunglam zhengyu ki gengam sungyup le diong ki gazi chijung du tangyo shi. Da tuyun yu rinpuri ya tsubyu jalam gyudu kushib nangay kongla cha tsunba yinna mikbal la gangi changwe samjian so rigi sokja nebu che se drulam sumju susum tsangmar ya cha gyu chenpo do la zu gyu tong la nyewa ne gyarbi chungwe gazi jiba lotara ngwe su denpa nang to gen chiri kongi inele tsubyu jalam ni gengam ki koglam ji minbar ya teni mida rangchung kam shidu nyamne ki ceso ki drulam ji yinsi joyo re kongi ina mutu yu tige sunshu ki kingbe mumi ki sisi tere ya sungyo chepata rangara yuwe kangchung ki jeno teta la ina sungyo chekyo re
3: tarari tatidabu nangdun di ina ngan zu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en ba suo la mi ju zhen ni pue ge mang zhe ren ne ji chu che ke jin xi yin la mang zuo ge san bie ren ne ji nang dun ke jin xi jin yin tuen ren bian nang la mi ju zhe ki ngue ta zhe sum tuen ni le qian ni jia ji mang zuo ge ke lin tou yu jin
3: 강정사도로 타면 규제 간주 만족 달로 망고든지 균경제도 균진다 다르게 용해디 콜라 믹스에게 배제 요한도시 유그리성 링아레
4: 요지긴 레진
3: 저랑기 간주직다 라면기 탑된기 냠뇨여라 리준레 김준능뇨여베 인디자네다 간주 라면 규제들 믹스에게 요한도시 근데 뭐지 더드지나
4: 레세긴 아즐라메도가 규제디니니 다 그런지 범미리기 다 자진기 노부시리 다 미리기리네디 다 예급기 노부지 계급 기준에 노부디 더 전문인 게 좋아 미리 투물로 와 리니에 다 자진지를 봐 디인자 단다인 뭐 있나 별이야다 리베슈노 당 리니에 나초버 요리데 지 좋아 미리기 다 의미리니 수시하게 대전체나 숨장리요 말해 지디 계산게 종디체 니디 별로 소화를 받지체 근데 숨디 아직라면 되고 가주제들이 다 아직라면 되고 가주제들이 망출은 된제게 다 망시 템포 소야게 중세 내가 치슈는 게 치슈 찍디 가르르도스 규제디 태가 망조고 소화다 바다니보다 망조고 승감다 바다니 보시부지 된제리샤 다 아직라면 되고 가주제는 나야 당원에 제나 되고 가주제 쓰기 요리데 네 대비는 다 되나는 정말 꿈 되는 시리샤 빼자잖아

0: 안서 소리 변나래야 고숨 그 소사지 여러 봐. 군주름 친게 고숨 소래야 리네 담제 두숨 여러 봐. 다 류게 소시야데 아들하면 되가 주제나 노래야. 그득세 여러 봐. 첩단은 민나서. 다 디카레스는 류게 소르 봐. 다 나가 소차샘나 아들하면 되가 주제나. 카네만 돈지 라할로즈베 나마다 양가센 돈진치 다디. 남다르당 다디. 다가는 지 미네 담리시지야. 저도 상만 가 주제를 봐. 但 이거서도 가려졌어. 아질하면 되가 주제디 대지. 아 망조는 가와다. 교와다. 어 진짜기 가주서와 메시지인 지야다. 학벌도 아질하면 되가 주제 로종 체제. 어 아니 미니야 삼년 없으시고 태운 거라. 대인도 배 고슴 그서 정말로 아질하면 되가 주제나요. 다들네 야 아질하면 되가 주제나래야. 배나 란즈 미리기 깨달이 버시기로 봐.
1: 어허시서.
0: 지금 미다 미핀즈 깨지시에다는 게 리버지오라. 대 정말 아질하면 되가 주제나요. 깨달은 거 유도 자리에 계셔도 참말이. 아, 하지라면 내가 주제는 좀지기 나로네 배세셔는 남다르게 잡숑 전부 개도 좀배 좀지 진단 채워셔다 알아봐. 좀지기 진단요. 아, 하지라면 내가 주제 나로래야. 낭대리 벌써 오르바. 딘제기 양 개주 데스데스 소용 거래. 야, 하지라면 내가 주제 나로래야. 양지 망조기 시 당리 제 대백이 세계기 리네 세줘봐. 땡시라야 되지. 땅가만에 있는 년진다 되지 요 말봐. 세계배 주제들이 영원히 없고 쉬워져다. 된장 세계기 주제 대야 하지라면 내가 주제나요. 다다하면 이제 아들하면 되고 아주 된대는 신나오의 두고 베베 경쾌 그리네 당연히 베베 글로 근데 궁금해요 변체 근데 궁금해요 메시 베베 글로 근데 궁금해요 아직 모체 근데 되게요 딘데이 양지 다야지 여러분 경쾌 그리네 뒤에 양 아들하면 되고 하나요 뒤 이제 아들하면 되고 하디 너가 잠 마세다 그리네 이 척도 아 망자 미래야 따윤도 좀 강글로 남다니 게 말해 가지 글로를 다녀요 가지 인베는 대신이 다녀요. 가지는 곧 잡지요. 잡지를 다녀요. 한 가지 레몬을 다녀요. 답에지 제가 가르쳐야 되었으나 망조스야 님이 소수 가시는 민나죠. 여러분. 대화 뒤나로요. 나미나죠. 동양 여배 인자. 뒤에 가르쳐서나 안 망조리야. 멍시 땜보다 망조 이완 축소 침보이. 뭐다 기재 치시는 치시 찍들이샤. 다 기재 이바디 가르쳐서나 코리아 가림 봤으나 찍 대명기 개발의 요말이 리그류장 보조 뭐 메시아를 가스를 정면 개발죠. 너가도 보게 직접서는 먼저 등급지 뒤단 직원만 등급이나 갈때 톰보시우지. 쟁한 등재 야구로 봐. 아들하면 너가 망조 이구라. 지 유단소로 야면 내가 돌아서기래. 돌아그래야 망조다 님도 대면 직급이지. 접용 그래. 접대장 봐. 아니 신에 너가도 당연치에 대보다 학벌도 샘단이 오자. 다만 좀이 이제 로사천조인들이 직접이 최고 가는 가르대 돈부지 여러 봐 가르대 돈부인데 대무 단계다 내가 바라는 야 가르다 아직이 그러 봐 달 한무대 뒤에 말해 양수 주는 해서 한무대다 냉제 먼저 그러지 망조기 고라죠 그러지 대인도 좀 망조다 생단이 뭐 차지 생단이 뭐 제도 좀 아니 망조기 기는 한무 가보면 게도 좀 정신이 야란지 처음인 거리 처음인데 좀 아 스스로 가림 봤나 대모에 전화는 멤버체 규제를 한 거 전화질 리지 망조래 대비 생비 주지 디자인 멤버는 로안나 노블링가도 받쳐도 모든 제게 야란지 한무 중에 요 말데 나 도모다 탈람자 태거래 처음인데 대거지 지기다 생단이 뭐 차지
1: 생단이 보다 디 미디 끌어토요.
0: 어디래? 이 인장 신이 아들하면 내가 교제들라. 현단 면접이 원초시대요. 이 원초시대 여자 다 봤다. 주도 당동 예쁘네. 롱 축제라니와 최밤에 봐도 윤튜브. 윤튜브 잠마세. 지금 마 윤튜브 대장 일인 날치로다. 가루가루다 단대원도 재미는 아들하면 내가 교제 네버 더버리라. 만족에 가보시고 나발도 로중에 나네 가보시고지. 대인도 지금 시주상 니나 들어서 나로 하면 교제들 미세겠다. 수수 게르 예심에 남바딘데 통도고도
1: 하다다 게나 모진다 원능지리 지기 디르나로 기행교 달에 용해 여르세 여르와
0: 레지
1: 양즈 보네 부중디 전에 디지 글로 담다 근자르 지다데 데네 심제르 담다 딘데
0: 레지 다디나리아 랑보 제다초 디그바라자 망케네 조시아리아 속자 담엔 데 숨니에 된 거리
1: 데 용디 전에 어다디 가르르지 이나 삼지 네즈 디 신디 글로
0: 시게제 산나
1: 스테도 와
0: 산나 레지 레지
1: 네 오네 가서 다 라미기 요아초슈 기낭 주제 직선로
0: 레지 레지 레지
1: 단다 콜레 슈브낭 시리 가서 라미 교제 되는데 리네 군디 교제 되는지
0: 레지샤 레지샤 레지샤
1: 디간 주익다 로망 오든지 만족이 요한 처지도 스킨진 제르스 거봐
0: 레리네
1: 또 단데 디고 샤샤비니 다 쳇진 락세 인 타르비 중 미리 파조 단계가 파조 벌레 비레다 제든데 마르두두 전에 간서 라미 교제에다 간주 미리 디제고 많이 봐 사고 신다 계제 주요로
0: 레리네
1: 요한 처슈 딘데지 여자네 신다 타르도
0: 레리네 ᱛᱮᱱᱡᱮ ᱨᱮᱥᱟᱫᱮ ᱟᱡᱞᱟᱢᱮ ᱫᱚᱜᱟ ᱜᱮ ᱥᱚᱵᱟᱠᱟᱡᱤ ᱛᱟ ᱢᱤᱜᱮ ᱱᱟᱝᱥᱟ ᱫᱚᱵᱟ ᱪᱚᱝᱜᱮ ᱪᱮᱜᱟ ᱫᱤᱱ ᱨᱮᱭᱟ ᱪᱟᱵᱫᱤᱱ ᱪᱮᱜᱟ ᱛᱟ ᱛᱮᱢᱟ ᱠᱟᱥᱮ ᱠᱟᱥᱮ ᱡᱟᱥᱚᱱᱟ ᱪᱮᱫᱩ ᱡᱟᱢᱵᱟ ᱟᱱᱮ ᱵᱩᱜᱩ ᱫ lo chukil hazi dus gyu yori kangchong sadol yubi gyuzi mixie jenjiris oo se shimi yu kongzo pe chik yangchen chiya yangchen di gune lan de e shibar daya shibar daya je ene shen la mebe kejyo dan rindangwe ya rindang doya tenze gizhen chenpo shibu yungu do nabar do ajila men do gana lo yang baga de nami naso yor ba dan chiki me nangsala pe suna geri lo dun tenze ene re yang chik chikye dan tenze ene baga nami naso de thong yun do yangchen ki soa de shibu tre yungu do lan wun
1: dāndā ōchī shīwa nāngshīn rē yūnō shiandāli tūs chāpdhū nāngā pēchī tū zanē dīyā ngā zūy kītā lāmi gyūzē tī pērē kī nāmbā shirwā
0: lērī
1: ngā zūy jīk sōsū sācā dīyā jīyā gō mēmē chā shīlō chīmbī yīnē dēmō wē kī tātā jīyā tōnā shī yungir wā
0: lērī
1: yī gyūzē dīyā kāntrē pīgyā dāngō mē dīlē shōkīn chī tēk sī gīrē sīm
0: dātī bētā hā lēbē shōkīn chīm pōrī shā ngā mā yī nā mē ngā zō āchilā mō sī nā lōngbā chūn chū sō sū sū nā chab yā dī gyā chī sā chab yī nā lē sā chab yā dā ngā shī ngor kyū chab tūyō chī chī yā chōng zō pīn zūyō chī ngor kyū chī chab tūyō chī yā mā dō tīn chē kē yō mā rē mā rā rā ngā nyam yō ngā nē shē wī nē gōb chū gōb jē lū yē mē dā bā chī lā ngā dō lōng tsumē lā mō tsō bē nā tsū bē rē gōb chū gōb jē lū tā kā rā lā yā Pasa maa yon che kanzo chabdion thangpo di chebri ta Anzo lamo laso chewe jele chungke nana tengma thangpo do lesa maa chabdion chido Bette shenda menja wegi ta susu susu le ya rewa nenpo chiyo goya chi Ta chi demo wa nambo chiyo lo guya wa chiyo do Bette tujun chongse le chabda chakmi do Shetaka be ngangcha langa ya ta be shivu do Ta di kya chero do kali kali le ya ta lesa zang maa se shiga tse Tene sakwe shinda Ti le do de ta tinga wina be nangsa do gaya ne re ta chik tsamri dhendri yaan chigiye la soba taan dhendri maangpo chigi dhendri chabdiyo taa khunzu dhendri yaa miri rinne di kyechoo sangpo dhe pengechi ngon goro ba ngon do zamba chamye ngon ne rewa nyambo rewa nyambo di chiyo yendo buze yaa chwaa taa susu lungu chigi naa chigo chabdiyo yin taa temu taan kyan nyingbar ngan su nyingbar yin kanzamri yaa nangmi shio chwaa dhiri ba taa temu taan kyan mencha chigi taan nipo mencha chigi taan sakui mencha chigi la chab yendo ane temu gyuzewa rangi liya kare rewa thoro chwaa rewa thoro chwaa di aan nangchoo maangpo chiyo goya mīla chabdiyo zhē dhe mōs nā yō zhē dhiyōng guā dhī nā rinpa rinpa rinpa chī chī yō zhē bā dhī chabdiyo ngī chū zhē dhī thōr chūg dhuwa dhīndrī kī zhēn chīg dhū nī yō nā dhā rinyā chī chā lā dhā mī bā shī chī bā dhīng gu dhū dhā mī ngī mā nī pio gā ājī lā mōs pio zhā mā chā bā rā dhā thā ndā dhūng gu chūyō ngō chā bā dhī zhā mā zhē dhā thā ndā yīmbā

0: ལ་རི་ལ་རི་གེ་ཏོ་ཐབ་དེ་ན་ཡེ་དེ་ནང་དེ་སུན་རོ་དེ་རབ་ལ་ལ་རི་ལ་ལ་རི་ཏི་ནང་གཅུ་ཏ་ཐིང་རབ་ཅིག་གི་ལོབ་སེ་ཐུན་ཡིན་སུན་རོ་དེ་མེན་ན་ཅིག་ན་ཅིག་ལོབ་ཅན་ཤུ་གོ་ཡ་གི་སུན་རོ་དེ་ཁན་རེ་ཅིག་ཏ་ཐུ་ཅུན་ད་ཨ་ཅ་ལ་མན་དུ་བ་གི་ཆབ་ཤུན་གེ་ཏ་དུ་སི་གི་ཡོ་རི་མན་དུ་ཨུན་ན་རང་ཆབ་ཤུན་རང་ཅན་ན་ད་ 아즈라메 도가르 주디시제 탑수든데 요리 다 고든 소르데 다 아즈라메 도가게 주제디 주제난데 미니야다 삼르로스 야고로 봐 다 삼르로스 나로 차샤나 낭사다부 차샤비는 다 별하는 중에 망주듬 주리 다 낭세 나로 차샤비는 보면 낭사디다 시규 장부지다 여윤이네 시작이 진조요 괜지 그게 지난번에 방만을 피해내베 지난번에야 배다 인구르셔도 표준 서고 신경기 방만이야 보지 너나 나라 대도 보면야 보지다 남을 줄도 남아야 보지 오다 딘지기 단다 간다 랑 랑시 상부 증거요래 학벌도 아직 낭세기 남다디 나노리야 당부대야 지난번에 자신기 낭사디 쟁기 방만을 쳐버려 봐 저도 잠바 아니 낭세 당아 방만을 전도 민두스디 아마 양사세 이시 보면 남아야 마담바이나 여윤이네야 침주 차고 용구리 동해 세메 용구리 있어도 시내원에 밤하나 삼시 제제 밤하나 동해 뒤가서 용구이나 내 밤에 가다 죽이 인시야 보모디 밤에 가를 진주 지야 시주상부 친구 여러분 지 가발도다 낭세 접종 랑게 뜸주 디나로네 수르 신시 가르친 거래서나 지금아이나 원주 체림 시기를 봐 돌림 변부지기 배배 김자네야다 지 전시기 돈에 밤하 거유 시야겠다 자녀 모임 백지 좋다 자녀 모임 백지 다디 남아 미리 간 다 이거 방금 간이네 유초버봐. 근데 이제 능수 요래 봐. 다는 지금 배낭 좀 양 약사 폐쇄 담주 손대 차셔나. 다 별안은 원수 중 우주 루규 저와 유대 교제를 봐. 다 들어 등 배낭으로 야 개부 송장 간들 찍나 미리당 미리 바라를 리네 베레 니나 가림 봤으나 찍 자동기 저와 조야 딘제 그 전대 여배인자 배윤의 배사 티준다 먹이 당 기름내 가림 봐 외신 공주를 봐.
1: 직균 속배 도시 땜볼조
2: 양균 럼프 사바라 베베균
1: singgalingge kongkam tsang. Siamliya jik tuen

0: chor tuba da nyong tuba chawa sangbo da chawa ngoma dendinga yabu dhukyo shechwe yu. Kongshun dezo zhongyangki geji dhidu bu geji zanzu chui chuja zheng yu yu yi. Jijab shoji, songxie nangwe gub dang yong yi shunuru tongjin da shunuru simguru shunuru gyabgyur je che gu. Gyaji shunu namki pukdun chenpo yi la changwa da tuirubki lenggen jibu chakdingdo kukyuru guimadong gu shi dena yu. Nganzu jijab shoji ngakju toda parasumtu lola denboro ngede shunu namki nechi te loden gyurmi nga dangki gala nyenpa da dangki jesu zhangde shunu nam kyakung kaadu bedab chibara chidun da gyanglam sarbe to loju ji tuju zhenduru yabu gyubu gyu langzor dene lambu dingwa da puksam le odang chobara che gu shi song yu.
1: Digi leo ku ne biwe ne zu Xi Jinping ki ge si gyung lu gor lingwa si bie bu nga ba wo jor chi bie zong du zi ji ni Turki ge sa angalar gong zuo che ba shi zu shu gun zhu ki Xi Jinping ki ge si gyung lu gor lingwa si bie bu nga ba ni kyun yong ta ma la dian bie go ne Xi Jinping ki tu zhe sa le bie zhong gui ke qiu dian bie ji zuo zheng lu ki gong bie chum zhe sa ba cuan ba si bie wang zha dian bie song zong qi ging xin sun yam dian bie go ne gyan lam sa bie tuo ki 中国南北停车间期日本雄鹿塔拉克林文巴塔中国明日期两王九天总部独席谈学习了古地动物体随着丁色区不是中国塔突击完清晨总理龙恩俊年和我各地了结合你部停车间绝作了前年也是雄鹿国期年年比例切不提七夕天平时一切求秀七日动物塔孔皮期特区直推了古地动物
0: 락당지니 공기 체지 대다 몸수 겸내 마셔봐라 틸레 도와데 로촉주 잠 바상 낭데 레네 페베토 마와 메바라 레기 퓨네 쇼유 공로 급주라 페베 먹습 팀베 먹미 견제 왕유창 레규룽 예수만한 공 안회 샤오종기 팅에 겨소 공시 진일의 쇼바레 공로 접제 기급 공삼도라 따주바따라 만한 쇼 토바다 거인 먹미 텁주바식도 교류 제동급 영업중합계 로로 계급기 성원아 성원의 반응을 편배 푸디분가 주부다 왕유창 가마기 성원의 반응을 편배 푸디분가기 잉쇼 니베 야쇼 숨베나 취부다 공기 푸디지 조르다 양지 조르다 람디 버큘루버소 닝가 치벨에게 겐코르나유 거디디 요니다 젠기 넘주니 어리 튠서베 반응 뉴십기 넘루식 이마다 란게기 카공수 팅망 주데 막둔 직시 개진카라 고도 빠르게기요 왕유장기 유니 닥젠기 넘주 토제미 니지 솜동 포르토기 유바다 난주 넘주 토제미 칙지 된동래 포토기 메라 양베 메교장 토제미 치직 잡래 립기 메베 유니 닥젠기 넘주 데 떠러바라 푸디 코나 펜발레 마데 셰주유 푸디라디네 급티드 점링토 도롱 동카슈기 뉴십 넘주 메바 소규테 왕유창소 카탕부 로마춘은에 주나 테니 거두기 민나 쳬라 취집 전에 듄도 규규레 마데바식시 왕유창키 거디듄 안소로 차샤나 춘제신다 메베 교과라 교육겸네 푸디자 수체바다 기쇼키 삐입수에데 춘제 준머르 때네 종다르 지기유 제주유 최대 종다르 팅망 체바규 왕유창니 본가기 준부탕부 라제 캐진라 규르바다 장시 상라우루 요니 닥젠기 파낭 유심 넘주 도롱 동웨 랭게 라더 치바라 나유 책동급제 독주리 숨로네 책동급제 독주리 실뢰 파라 왕유창 내세 잉쇼 니베 나지수 장시 상라오다 福建 漳州루 요니 닥젠기 파낭 유심 넘주 도롱 팅니 당유 먹듭 체제 응세 퇴배 왕유창기 체제 좀 당부 샤바마세 로즈 머딤 공네 멍메 코다 보로베 스지 랑유 제동급제 된주 튠숨러로 왕유창기 로주규 링기 멍미 초발에 카제데 산에수 레가를 로페바다 공샤오종기 자소공세레 구지나와마세 총립어 규모식 낭유 왕유창기 땅기세주

0: 대당기 중국으로 고지 제대 균제 매버라 중재 토베 각제 탑조기 제식인라 점링시디다 공배텔라야 퉁닝 개침부 된유 제주유 스리랭게 공전당기 지접수지 위라친하이 지접수지 시진핑기 마그스징루 중국젠다 퇴럽젠도 교류배 유감 사르바뛰유 공기 개시니 미망기 인신 미망니 개시 인시 수남았다 공기 중국 미망기 니체이대 부사르 퉁기 뉴슈 공배동하다 부두 공배라 꾸디동와 천재장다 사두 문규를 용화 제유징 대도내 중국 체주된배 지도링로 남로기 개발응신 라조의 리과를 토받다 중국 남배 팅럽젠라 띠니 팅럽젠티 눕조젠다 총다인 세르베 삼로 저번에 매버수유 제송유 오르수 시디자주 침묘 계주 롭진기 기겐 침모와 요리 파길로프이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래 중국 공전당과 중재 토배 각제 체식니 미망기 최도 저와 속교대 인바 세버로 시톱지 송유 공기 중국 공전당 대니 점링기 시종 당 치대 당부를 교토반니 미망기 체도 이지 토발의 중화제래 중국 공대당기 토다 바르숨토 미망기 튼도 디기 튼이를 체조대 매듭기 믹빈토 지신유 중국 고지배 탄도 공배 냠주 치바다 튜몽 타르게기 도시대 예지 집에 개공수 누싱 체대 점링 계급 카드 전염 니벤기 로대 집어 조교 담바 튼도 니를 심바테니 미리기 튜몽기 중교르기 라레사식제 제송유 베팀기 부르스레 마크스 징로 롭진기 수요되바 개와 외르 메시지 조지 시진핑기 송셰라 콜라 시뷰릉 신기 튜닝 개치부 된유 중국 군대 당기 미망라 샴디 쇼주 타종 체바마세 단도 마크스 징로기 시제 저외 리베테 중국 통외의 송지 체대 락린양 다리유 중국 군대 당기 고지보 중국 디니 신의 등의 위봉기 계급 직내 단대 양의 다다르 콤베 조신배 계급 직도 콤베 종배 중국 공대 당기 도시대 계급 신기 제시를 진린 유바체를 제송유 계지민이 중국 공대 당기 중재 토배 냠용기 계급다 시단 신달라 로고 개진 제바다 제시 개진 코든체 유지송유 CRVS 시용다 등규 당기 도시 오체지이 중국 공대 당 운인의 농어자다 주민 아코르베 급수 나랑네 중국 중앙기 지접수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다 대신 당윤용라 조심 큐비 这些 딜리 수주인 중국 공대 당기 중국 내체대 점린 용기 도난 체배 공비기 중재 토바다 라바도 의주가 도다 팅럽젠 중기 개공라 안주 이민 침부 지기유 안주 중국 공대 당라 토배 중재 디다기 개조기 각제 탑조라 롭종체 교시 송유 냠제 개조기 중지 순바 수바 알라지이 조시 시진핑기 니지낭 외보 벤조다 천재 링내소 개공기 공비태 중국 등이 점령기 둔제도 레바테니 럽진기 체제식제 중국 군대 당기 망된도 쓰이경하다 전주기 뉴바 대신 계제 직람라 송종 체바제 기태 상제 침봉은 바라 체유베 중국 도시 테레 예급 신다기 롭종 지린유 제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진니니 우르스 중통기 선교르 총기 피스키프 유진키 우르스 응아코나키 망주미빈다 제고 제발 코네 록치 우르스 마키 유진나 지근 지웨 코네 록베 동디 다유바타 디나 유진키 목스 킬레타 버규뉴 콩키 촉티말라 디시 망주 남탕소 지유비시 우르스 초기 무티니 유진나 동디 동수 치르 동규이 시지유비시 Cinini, Yurinki, Chakje Bundi, Jikyup Chokju Buyi, Yurin Maki Nintir, Ursu Gekong Nanki, Num Zhuangi Sora Jikta, Mimi Namju Zhuang So, Mipila, Dongti Dayu, Jijo Yushi.
0: Second number two, Consensus Yurin Yandu Shogan, Tawa Yurin Lata Renji Wendu Yin, Lizeng Kurunangan, Denzi Wanja Laje.
2: Mimi Da Jiki, Nanzu Lakbar, Chukiji.
3: Mimi Wu Jiki. 난주 르브르 주기지
2: 주주디지키 난주 주주 렘바르치
3: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이슈스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은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기 미남 용화치
3: 미리카키 등지 약계당 퇴몽 구비니 中华民族的苏格兰色党、杜秀兰色、日瓦兰色结义。

0: lese ta song xie pe nian bu ji da na xia ne si jun la le gen zhi xue ji le ta qiran ni me ji ge tu zu di gu ji gen zhi sheng yu na le
1: nga ting ju da chou bian nan de be nin ji ge chuo shou ru ba ta ni ta mo ga ren wen le xin da xue ge ya tang bu ya lan zhu gu de ge zhuang tai di ge ji zi ge yu le an di ya lan jie ngan zu zhi ge ya da xue se sa ya da den zu qie an di ge cha shun de ni me ji ge le ge an di de ba su su pai she qi wei ne zha du ya xie ting zhe jiang jie de wei ne zha du kan da ni me da ba chuo la jie ma dan qie du shi su su su su qin de yu be le ge zu qie ni su su wen ne xie ne ge qie ge le ge zu qie jie du shi de yu le an di ting 치주 또 말씀도 좀 아마 부부처 근데스 로용을 봐라 나 부부처 다님도 또 스케줄을 했지 어도 시행다 총시 사버를 시에 계획이라
0: 레슬레세 다 그런 게 뭐지 쉬베 지라다 님지기 소아이 내시 된다 가르지 내리 찰고 야고치 아니디 라다르 시토에디 하장기 계신 뭐 힘 맞제 땅 안줄이 님지기 촐라 마담치 뒤니 대비고네 게디 하장기 계신 무시리샤라 로 생각나면서 샘라 시마시준 라기 갸도낭비 루시 양가 루추 길라 민중 시부디 세존낭쇼

0: 아레 레슬레세 다지 니디 키랑키 문에 주비이나 가웨베 된다 진주 딘데르지 유나라
1: 가고베 된다 지규라 지규 세우시 디지 안조 나다 예만엔 탄부터 안조 촉베 나로기 다 교인기 디부이네지 도발이야 다 촉베 나로를 마슈다 둥구요 말발 나르 소수기 다 로고기 마담다 소그레 심슈 마담 소르가 솔치세 둥구요 말을 아니다 다론네 체제 당아래 식치겹제 나르 소수기 교인기 디부디야 지 란치제 언니 디 나로리아 시에다 나르 주고 시에 주고 마슈요 말을 셴베 드라마도 제요 말이 아니 시에 주고 되게 고은데스도 당부당부기 시에 나르 조핑 당부당부도 고도 잠바 아니 가다나니다 아니 인턴도 디 오기 디 평론 나로리아 아니 슈겹스니엔데 단데 심슈드니 망고도알 안 세상 아래 단부도 다 두리 체체체 아니 단부도 균충 체체체체 아니 다 粉丝 송마랑아 녜셰리아 가부윤교 나리아 다 심슈드니 데 미 나도 학도 dual ta ding are one sin one sin se me one sin ta ke ke in ki mari ta in ngare one sin ding are kyun kyun chebe gi trep si ta ngare ta ka ku be le sri sum gi la
0: a le le se le se lo se ga nam so sham la she ma se dun la ni kyar do nang bi lu she kang jo she ba ti sen jo nang so

0: 야 치부다가 어딩에 난레 실레샤 아 삼베자 나리게 남규 따 틱지 규무 유에바 나리 남규 가부인조 자디 아니 기타르다 아니 잠예 기타 간다 르제자 던저 아니 단도티 마체 부구기 아마 시베 베베기 자디 나리 원에시나 오 당아 난레스 아 뜨딩에 심 텐서 심 차서 나리 남시 코스디 아 삼베 삼르스톨
1: 에 레슬레세 로 생각나면서 샴라 시마 쓰든라니 겨도낭의 루시 다위와기 중지 시부디 세조낭쇼

0: SLS에 따직 제준라 기란 남규 아 잡든 제가 망부 폐고로 봐라. 따직 마피 공력이야 루시 처리 쪽으로 봐라. 루시 처리 지도 삼바 오 루시디 등도 삼바다. 즉 샘 나로로야 낭예 근제를 시작구나.
1: SLS에 따딩아 시야 망슈디 딜 전화 망슈디 용기라. 간존 남규 원고 칼이야 시야당가 주고 삼바. 아니 내 선배 난데 생기다 원고스도 삼바다 간조 먼저 망조기 다 들봐 야게 야기는 거 소라 진짜게 뒤질 손자 아 원고리아 세당가 주도 어 다들 롱버데 원고리아 세당가 주리 롱버데 나로로 종주고로 디 종주디 나리아 미숨게 학자 요르스기 안 세상에 망부시오르 창물로 다 야기 있어도 어 다 오늘 직 가서 가서 오래다 제부 예배 제부 토배기 다 어 제부디 뇽르 제약이 뒤질지르바 세상에 창물로 고르게 아니 반간이야 굴게 아니 소소 칼라든지 키 저발 아니 인투스 사야든지 키 기부 챌링가 단디 좀바 아니 단도 오 땡제간에 아니 셰 고야 옆체 저발 창물로 루루체 셰 고야 옆체 지저바 나와디 기부 시시도 와 세상에 예 당불이야 어디 손난디 손나 어디 레도 좀 아니 신행에 셰 어 더 다른게 셰 망셰 싸운 것도 야면은 낭마도 셰 싸운 것도 근데 남자 섬을 거기 세상에 남규 망셰 원고리아 원고 디야기기 델리아 드베 망초츠리아 드베 갑레 안시에 망체 다 만주기 푸리미 망 갑치아 인조 망시에다 텐제 언더스탠드 거요 아 오토스탄베 규르나로 아가 이게 땡제가 나제 세탄베 규르나로 아니가 존나이 기부슈도라 응암자 지엘릉미도 아 워기 망초츠 오더 거스시인데 시도 망아레스메나로 기부슈도라 아니 콘줄레 망초초레 기부슈슈 아 삼자레시도라
0: 레슬레세 샴라 샴마츠륜라기 갸르돈낭위 루시 공단 라무시와디 세조당쇼

0: 레슬레세 제준라 다직 남규 기란게 니분 나위 루셰 야메나 직 남규 양고 양고 다에게 루셰 딘디지위나 다 루셰디 기란게 문에 슈비이나 튜니 그리르스데이나 다
1: 양생스 다야 그 루셰 다 자셰 표셰 니원 신나 다 라바르투 표셰 다 딘디 척도 요릴 다 나레 셰디게 양생스 니엔고야게 튜니다 니엔고야게 줌제 가르스나 다 줌제디 나레 조직디다 셰데레 가위읍셰 레세 네 튜니르디다 셰디 년배 규림 나로로 어 다 소소 심 나로로 파양 보십 차용도 갈 셰스야 단 남규 김상기 전달이 내자도 야 도바 촉배기 다 잡되이 내자도 도바야 성성의 기타 간다 컨트리 임비 있는데 다 간다 소소 마직레 차제 어 마슴부 쯤디 마직레 차제 코스모 제 세진년 제 암조 나로다 알지소라 디날 세진년 제 대베 규르 나로 아 시네 오다 어 심팔 흘러레 차제 어다 다리디 갈레스 개만초 아 삼사레 간다 디나로 랭아레 셰칙다 디게 참물로 당다 라바두 당 다 잔당서 십지르셔 디 현당서디 당디년 매급려 염나가 신년도 좀바딜이야 셰치면은 지길라 나다 당주고 신년데네 당한 주 인유에 된제 칭인유에선데 소 된제 주고 신년데비네 레슨나로 흐르 십시 차용도와 제산딩에 셰지 염나 셰 응아레 양고 장고 년베기 디지 좀제다 튜니 원데 신이라
0: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랑아나즈 셴마스드나네 갸르도나미 루시 만제 유린 셰부디 센조나쇼

0: 다지 기랑게 녀마네 손데 유엽이네레 다 다파르두 세무두베 루시딘데 지유나
1: 루시딘데 니율 직디 먼저 갤라지게 장지 고중기 갤라지게 치난조기 준제 사시조레 다디 니도 줍드르로네 제베티 니도 니슈 접시 쟁알로부터 베티 쯤만도 제도 데브릴 디나로 시치다디게 참물로 당다디게 참물로 가르가슈유 제잔디도 소고소 삼지에디 마좀체 네 쇼데 아래다 균중체 갤라군주에다 시에디 소고리라 라리아 시에 다과르시다 미신베이시에 마담체 수수수수리에 시에디 고리스인데 손자 아니게 디다 니도 니생로리아 균제사 시에디 신내 템브리 아니 시에직디디릴 예 Yamanganzu Chungdu Gabli Neri, Ta Gen Luni Neri, Anganzu Lungji Dandri Nyembe Gablia, Anganzu Pugi, Mangjum, Zuyu Siagi, then Jumdam del Gabshu Jule. Chesan Dina Lolia, Pomon Digige, the Dutuma Digila, Kon Zuyu Dina Lolia, Digitwata, Cheyos or Yomos or Tinjitwal, and Chesan Dreyenbegi, Jurimnal Morangi, the Gab Tidugi, Samlo Tumbegi, Siagioril, Mangju Titi. What nga zu yu se ge zhong dam di na lo ne pa jia da jia qie ri qi xia duo le jia zhang nge wo di ge da xie ji zu zhu jie nga le di na le ya dang ji di qie jie ni di dan kan zhe yu zuo sam zhe de xiong a di kan xin de xie ji di ge du du mo ran su su ge da ne bo da chi ri de ne le tan de ge nge gang le ya chu le du zhen ba ya xie ji di ya nga de da chen bu ri qi 당아래 다 요모 단제기다 조안데게 세워만 때다 있는 아래 수수 미마 돈비 미마 돈비 내래 다 수수 미마 돈비 통금인도 슬로 도스 왕부준지 인슬럽제 다 도스 마데체제 수수수 도고 여기 탄달 갈레게 진제 체제 아니 갈레게 고르바 세잔 어디 네 좋아다 참으슈도 안돌 하바도 디나로 도고 담숨 나네 찌그란 초로 챤나사리디 다 찌디 녜오네 신데 디르샤 미세야티 돌로 캄부 시체고 위베게다 청구지도와 세상 어디 세상 아래서 맨날 올랐다 미세야디 크게 턴달 갈래게 구내자도 크게 턴달이야다 배전 치구내자도 참로 따소소리야 정부디 정부란 체다 들로 콩거르지 근데 세국에 나와서도와 세상 어디 세들이야 아래다 디디 조육사나로리아 탭디나로 세들 민민도 디커도 보러 보면디 보면디 기라코 트렌드 경기 경기 세우디 다는 것도가 다이네 니에 델리아 세디 밀리아 현자 천이 강요 세기 세 민치 다샤 디 칸스나 안존 내주 가르다 가르치에 비네레 현자 야무나 착바 착슴 디게 비나 소소 튀나미야 디기 르마리 디기 톱마리 제자 니에 어디 현자 천이 강요 세디 다 현자 가족은 용의네 소소 동에 디즈근 용어리 어 제자 어디 제제 니에 세디 디 제제 안 다로 신에 다 전주 되게 강가 차브리 님 가시시네 되야 이스 오늘 시야일
0: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라 샴마시드라네 당나위 루시 미유시부디 센조나쇼

0: kesi senro su kirangi kechechi kona mato nye matubu yina kirangi ti ruyanta jebe kechechi yinbe rewa naga yuna yame na senbe raji yuna la.
1: Na, kesi da mi tsu nye sebe kechechi kesi da nye tuba da yame na pige dachru tubu du na ngari ki senbe nalu she dube kechechi tati mangche nga tsamsa ne zhun zhe da, gang en zhe da, da chungbe gabli ya, da lakwa du su su, da ngan zhu ina le, kanta su lo kashi ya, da longa sinye di, da mi ma dong za, sim na lo li ya, da ke, dung e da zhe, ya man, mi gi, da chiru gi jik den ma dong cha du zhamba, sim na lo li ke, tin zhe ke, nang no so le, da kanta sim na mo gi bita zhe, ke ge yo ma re si zhambe gi, da, 진짜 잔념 미카세기다 잔념 마데베 안줄이야 수수센나로 동에 저바 다 칸스나미 람산데 미게앙 안주 초톤데 제베컬이야 오다 디다 안주 안주 차리 잔베기 잔념게 삼루 요마르바 세산디 메베기 다 수수수수센난 동에 드체 아니 라바도 수수기 김자 다 야만나 능미 저바는다 든데 갈이야 오다 나레 수수기 나르미 마톤자 콘조 펜케 토마소 아 수수 콘조레 갈레 갈레 십수소 아 삼베기 신나로 디지오르바 다 동에세 안디네 참자 첸리야 다 네주 망본데 네주 망본데 겐베 첸리야 니 먹고부 진제기 다 갈렌데 요리 진제 요베 갑리야 나 망체 첸리야 수수 니 먹고체 도스 다 카바나로기 다 진제 视频当中对等这些的都三只看这些呢你也哭我们都对但三只这么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 진레진레 파예조야 두수요레 소소 시순 파푸 바 창물로 튼다 친주리 내주 친주리 창물 예조야요레 탕마 창물로 타쳐야요레 제자 아니 니게 창물로 슈겹세리 디일라
0: 에세세르라 땅문에 토제나 쉐인 당하나 수익이 같이 센터 링게기 디린 키랑기 까미디 센 트로베 제르 인수나 당하나 수 아 소아이네지 롭종이네지 레게 트레야 다강에 아 리지리니 체신도 카브제다 제상하나 수 심쇼 마차브제제 마온베 람부디 오늘 리베 캠부디 리지기 아 섬르지 키지 아니 등주 시고에디 하장기 계정으로샤 샴라 샤마시준라기 갸르돈낭위 루시 미유기 신캄시부디 센조낭쇼

0: kirangi mizi ineri ya mena ryan lambu di tola ya gyabjo tan roram nangi mi mangbu ji yor ba ta ji kona zo ya xian de yue be ge ji ji karu yinar
1: dan nam gyu ngang zu chap de ne drobe ka bli ne ri ba ngang zu lakbar tu tang ngang zu tan da longe gi phe na lo longe gi ryan chokba thangbo de cha ju gor ba chesang thangbo de cha be ka bli ya thangbo ngang zu gi sam zu khen re sin na ngang zu nam gyu ta mi cham lo su su su su lya te ba chi su da lob chong chi sin de ri ri yor ba ta ngang zu ne lakbar tu tin je go du ga ngang zu wang bu jin ji sin ye de ba ya khen de su ri ya tu su go ya kya je ta sa chi ta sa su ro sem na lo ne su wa da ya chesang de je ji sem na lo ne yu me chi se gi tin de go du ga chesang ngang zu thang bo ri je ti ya zu zhuo gu de sa mang ngang zu ta mang che ngang zu sem na lo le ya ta yu me ji sa ngang zu sem na lo le ya gyunchung che a sambe samulaya di khane lebsna ngchu gi phegi yagun yue de thangbo namja gela khuna chure o ta gela khuna chune si khaisna ngchu dinalo gi mangbuchi namja gela khunjo ka shu yore thana nga nga ta win namja gi sie da ni gela khon le ya one sim ting ne ta yime da thep shu chi yue cheza o ta nga gela ne si sie da ni si 최고 아섬 아 콘주 카지에 섬을 나로 어 nga 콘주 능신 남자에게라 콘주 능신 저제 캡스 최고 아섬 원제게 섬을 님도 여자 아니 벽이 롱에 저양 접바 당보 어 뒤쪽을 봐 찾아내 줄을 잡았다 어 뒤다 뒤차에게 간줄이야 승슈 제니 간주 용거지 현재 제투글이 제아스 주 간줄이야 구자치니 어 게라구나 저이네리 다 지조관계 생산진민나 근제시민들은 군나 저량은 저 다 나랭원에 세나 나래기 촉배기 총무용 첩지제 암키나주 토제나 난주 키나주 저와 카리임베네레 추수스 등 말에 지체나 난주기다 벤조다 르바르틴데 간에 키나주레야 데케 데스 칠리엔 속으로 회보 근데 개용 씨 말에 키나주레 딘데 고야요 말에 고야요 말 데이네레 난주 롭종체 난주 얄게다 난주 수수수수 심캄 양보체 기발로 딱바숑제 마데체 어 딘데기 레가진네 키나줄레 제부지 야 뜬제 오 키나줄로디 토지리 뮤츠지 제부 오 틴제스야 뜬토부지 인스 언제 쉬어지인
0: 레슬레세 세준라 토지치 다 안주 레젠기 주슈데 인소나 키랑기 니슈 낭베 로시 여러바 다디 동부 튼튼지 단나로 쉬어인라
1: 세상에 들이 알레 링게 출량아레 가슈 지약 망세 표이 망세디 수수 포유기 연정리아 되베 망세디들이 아니 더 연정 미게다 통과 말들레 셈나노로 오 다 천나 기부십실리도 아시 담베 기름나로 어디 세상에 기나줄이 세 어디 궁단 라모세 세지 표주일

0: 남목의 튠치 폐개기 남내 년전쇼 탄들힌제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폐개 진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3: 승리의 군감사 샴르 중앙룽진 인진 지급 리군 표가 룽진키 롭종 튜츠시빌리 전시우인 안내팅디리 전송지단 연준 쇼케 미마자 조인 드린야 구비 모튜네 시진핑이 트럽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놓고 공비 롭종 지든 시비 슌주 모튜네 쇼우인라 시진핑이 트럽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놓고 공비 닝든디 카세 게다 균균 접시시 카세 게 집안이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놓고 진중 배송치비 지랭게니 지소르루기 팅럽진타 중화미리기 갸다르 럽칭문규르타 초용네 중지지소 주토버치비 멍시토 쿰짐니수이네 튜럼디 튜이도 립디 쥬르추딘신 망조인라 배윤타르와타 첨둔 이웅기 지소르루 팅럽진기 기급돔된 조준 체급의 카세스유바타 튜럽사바라 rangye jitsu gi ngewa zo mimang gi geji denbi chuar jiang bi guo guo ni ri xi qie rong zu xin ba ta pie ye to mi nyam xi tu za mo jun wei war gi ge wa yin bie mimang de wa ren zin bi pie ye gi gong ba ni ba tu ta yong qin ni mi chuo yong ni ya tun yong wa ta mimang yong zo nyam du chu bu ren ju wa ra mu tu gun di dong gui ba ka se su yu ba zhong gui ke jun denbi jitsu ren lu le dun gi ji gui ba ni chuo ngan xi ji yin ba ta 탑주기 괴버니 초용 시인바 카세 수신 조람타 직비 슝루 럼루 징니제기 띵츠 치딘도 동귀루 내시체유바 초용네 쥬르주스비 치비 지미비니 중국 개준대비 지소르누기 럼루 튜자타 피게 동괴바타 기급 쥐용 말라타 쥐용 치뉴 팅럽제도 뉴와르 군디 동괴바 카세 수바 초용네 팀따라 기급 경화르 군디 동외 지미비니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놓기 팀경 말한 조부터 지소를 놓기 팀경 기급 중급과 카세스 유바 네법사르베고 먹부 돔된도 동외 단기 미빈이 단기 권덤을 년부터 개급 린토바 주주 상어 지기 미마 먹군시 조네 미마 먹군 점린토기 먹군 자자는 조준 체급과 카세스 유바 중국 개준 대비 기급 침부 친지기 계진 저와 사브 주바르 군디 당디 미지기 레완지 튠 초본 주바르 군디 동괴바 카세스 유바 중국 계준 덴비 지소르 루기 치 자와르 큐르비 계준이 중국 공전 당긴 구지 인바타 중국 계준 덴비 지소르 루 럼루기 계진 치슈니 중국 공전 당긴 구지 인바 당니 치드 쳄시긴 구지 돕슈 인바 튜럽 사바라 당 주준기 지랑지 덴바 당 조준 최기 첩신 조준기 권에 계진 모든 등급과 카세스의 제시 균형 접시시바니 당기 차샤 유제런 구지 체주 균형타 미마 대화란 진주 균형 초요네 규르추 서비 체주 균형 폐제겐 도시 사바 균형 미마 랭김 랑다 용주 균형 초요네 침다르 기급 용주 균형 지소른 루게 대외 진단 다외 말라 균형 폐제동의 최도 망종긴송탄 릭주체주균총 미타 정충캄 시둔냠내용주균총 지용기 기급된자다와균총 당기 미망먹풍른 구지장전체주균총 기급지를 럼루니타 매제지교령화를 군대동주균총 미지기 레완지둔 초본주바를 군대동주균총 教养内等内容才有军军界切过的提示。卡斯也等军军就是你系统中执行机构的权益的提示。俺最当地中国开军队被接触人路人用百姓切别娘娘砸钱球队切与不谈。抗体陆地习近平首先难为党中央给中国开军队被接触人路过了给去年人心给文字定色度偏心也切入送月了扩办脱了你不存月了日本雄路谈蓝林松度这我谈文字没我谈得特没我极度求了比开军文字文月习近平给推了三位中国开军队被接触人路给广播你咋了藏了电子电不谈绝对给了扩团设备团年马克思人路给电团给外省人不给员广播提来马克思人路给千年日不谈七十边角日不谈千里接触人路界巨嫉妒之余不谈路巨谈温松谈毛不记巨嫉妒之余经有句偏夜谈电力松谈能是亲自接送松当用接用马用松所却不公开巨嫉妒之余了苏军给空龙军军切预报模式到我撒巴扬忙不起谢预报借了丁空真当给新进群尼谈基础人龙族军给群尼迷日给基础偏界给群尼借给文心体拖在撒巴西了念念马克思人路狂都批我了让对人心给切记下预报是习近平给推了撒巴中国铁军电笔基础人路给广播了马克思人路给铁森电笔出过谈基础人路谈空真人路给铁森电笔出过题中国空真等民七十一西路谈人谈给捏错宁多给娘有这村有个事迷茫了第一准有谈迷离了家的准有怎么离了机构的全部最有建议习近平给推了三笔中国铁军电笔基础人路给广播了夸什么人不谈也不贴近捏笔关键地面都不行广播地中国空真等民迷茫了第一准备通面三顿送年迷茫给七月国内军情谈越在迷茫给团队运行越在迷茫了甲丁才与军情切预备迷茫你陆军四军切给引不谈迷茫你也不团给包引吧我在陆军到三部的我有不谈没洗在人真心迷茫空谷给人他捏着三部的我有情集团都党组不谈盲团都四军为四军都是三部的我有广播地中国空军等民迷离了家大的用军给这天年迷离家大的用为中国部队稳居的气味必须归于不谈中华迷离给四军给宁都不落钱谈北特给宁都不落钱团支给宁都不落钱部队给宁都不落钱借给武汉对钱中黑皮军给四军人力人用北宋气不借给托年中华迷离家大的乐不起用完了三百多不求千本短住钱员广播地中国空军等民怎么离了机构的全部最为跟着苦我谈提拿米利给偏见谈那段前辈过了给生气那不谈得住推民催于情推入给游览的私心推入给帕子多了推入给批军吃不借给托年或者是被推梦给展露了卡带叫不谈推梦给那段他就吃不了中国老周谈中国趋势短周期又不谈迷日给两万集团操盘做不谈迷日给集团给欺骗谈集团给人谈松江起不了切记开进下月三楼的金州谈外套电子谈推断偏见界起不你马克思人路给娘们拉手引了习近平给推了三笔中国铁军电笔基础人路给广笔娘们拉手引是习近平给推了三笔中国铁军电笔基础人路给广笔你中国开军电笔基础人路人用北宋起笔六连拉钱的难度早晚处于不谈日本雄路给车端谈六连给崔西松都这一边六连的车端谈六连的军队动员车多电端给多不秀差不谈三轮贵秀开办官员不行习近平给推了三笔中国开军电笔基础人路给广播你帕尔梅偏见穷为刚面给日本雄路行笔推了三笔基础三七千不谈让我杀鸡前辈陆军批人给难脱中国开军队被接触人给老年了不起责备七八趟战年怕没批给他对马的差异俺为推三界永远是听着给中国的习近平给推着三位中国开军队被接触人给广播人用北宋七八年 马克思人路命运从不了，怎样变什么吃不上瘾不谈？城里几座人路命运从不了，怎样变什么吃不上瘾？铁路硬巴的图，马克思人路他中国开军电笔几座人路给他就乐不起，又完没巴的，听不着真鬼不谈。硬巴的图，习近平给推了不撒币，中国开军电笔几座人路给光笔，老不丁给国内又完没巴的他用起鬼。 中国开军电笔几座人路推入三百多个，推入三百，让一空都变为陆军给南桥三百多元。几座人路里，南面一样，俄罗斯前边三十多级别车队短距七八千米，内部它恰应跟军队它站内，旁边都短桥是偏严重一些。这个不是习近平给定不了，有人别嘴七八的点。 中国开军电笔几座人路推入三百多个军事本地里，让一偏建筑为陆军给南桥三百人。七八岁的缺他们开军地，当给陆军给建筑团，日本雄鹿给松子，每边两间接了推入给扩团国有一团。俺就听入中国偏建的推入三百团，开军三百了，定做什么浪地？当给南桥在叫西区松，村里的团不了，电笔七八了，推入给内西团。 现在习近平是团结签约不行，团结给偏见了，长根军队内，我们军队的批为苦力不是电约不呢？长根军队的撤退，我们军队内部团，几声签约不谈？我们军队内长根军队给农民给经济是隐形，填满了长根军队三百六十二个总部是，但给密码了国际签的，别的签的了七十面地址。 三级以内养着，组织以内养着，九级以内养着，上面唱个三年，我为全国都批为偏见的，突然密集把卡局一不是。中国开军电笔几座人给广播，怎样变什么钱了？你把它图，突然给开军写不谈，突然给新旧缺席的党对配备讨论，突然给人心存不谈，去年人心多吧，社军给人心点不接给。 俺都军前面把这热度给别损修它，给得俺都就给不得行。中国开军电笔几座人路，推入三百多个班，廿点穷啊天呢！俺就当给咱们那个南水滩，几个给南水滩，当给南水街跟军队什么了？村里的屯兵眼线装备猛些点都下边，借用它这位特区给三个南京新一不谈，抗体空干短兵给。 中国空军党给推入团主制度，也屯用为安全人心给人心点有了。陆军给劝你团，陆军给批教了，安心装备，采团让道团，采团定制村又不行。批给给推入团那点呢？党给造成作业吧，造村，就去关键团，几撮人路听入边组织贴了，陆军人心给充满特别不团，人家给批给的，我组织三百点列表情。 中国开军电笔几座人路里，偏见给推的三百多个月不行。党给日本雄鹿给三十多天，推给三百千万团。党给四万军党团，西军特别了三十多年轻青蛙。偏见东文都西团，偏见东党了，普及了年轻青蛙。偏见给苦力团，偏见给恰金人军都开进青蛙。偏见给邱泽团，偏见给郎家俺来托娃的求力不接心。几座给给我做回团内的呢？ 让你几座给给我做题，迷茫给你的心七龙珠为我不谈，人类给国国谈，结束绿皮几座团结娃的给给我呢，迷茫给各级电笔错的奖杯国国，你的心七龙珠心不谈，偏见透明良心，推上莫军为怕的给给我的口诀。

0: 지루 치동 굽게 시주 시지 류야갈 간지 볼로 가월 해서 오츠 간지 볼로 조가 죽지 지주 제네 림주 냠전 시 녀시 니시 제니 치슈 기 구자 조가 다 디이 링게 인지 조가 니 젠도 추부 지급 제레트 제몬치 튐바다 루미스 볼로 캬섬 샤디 몰리아 제몬 티지 젠도 양자라 고초바시 Jindur ki tsilub metar chuwe tsamdiya luburdu namnye sawa chimbu pobye Jindur tsangjo chigu chwaata. Mi kashela inna mi yun yang chungse po. Luburdu chungwe sawa ti lingzui titar chungwaati. Kingri ne tagab sawa ti pochang putali chwaani jere to kadula pobata. Kanzi polu chera tiraan kya chichitu gyuwa le. Sacha sheni ngarishin gambur ne duji chubashi. Dedebe namsi ki jundu ti, tanju lese mi namla, tsueba chami tinja si juwa ti. Kanzi bolu jagbe kan tiran la, sawa pabdi kan yi nam. Dagda jere todu boba le, sasya shenda la minbo ba kan yi. Sawa mambu konto, jere nal ya, rebon tiumba ti, ngade jishin yinba so, tsueba chami na so juwa si. La yu goba chetoro ziwe, peyoge jizo nipe nal ina, chwe la debe minka re, sanje yi ulo ya dokya biyubi ina, njungze tenza yungju rang reji, shibashi. Dejenbe ina, gwende kage kya, gangze bolu luze la ngogwe chiba ta. Gangze bolu gawe chabacho, gangze bolu tawa ta, gyakwa la, gangwa nembu chibashi. Zhoksan tuwa tar, chukze tuwe gangze bolu luze di, gyu dine son, biyu chunde xinto, gangwa chibi, lewaan chibashi. Jilu chetong gubye ngaju ngaji loru, pyo siwa jenzwe tangwe ji, gangze bolu luze la, lari hang ceso sabashi nipata. Lakbar to, jilu chetong gubye ngaju ngaju loru, pyo ki geji xunyu zedin chokbe, pyo ki luze dajong ruha chizu jene, genyong ki sajaka to, goryo ki chendur dajong jeshin. Chobo ti nangne, gangze bolu ruha di, dajong sarwe ji, bijin luze lubling to, sabchong jie di debata. Dingye sulen ki rojo luze, gigen suli kibiyu lubji nao zhi. Ruga di, pyo to lobu ji, lari hang gangze bolu debi mi kama si, gui ti jebata. Deji pyo ki shino, nyamze ruga tangbata, niba chizu jie xin. Manzo su, ruga tingi la, hajan ki kabu chigi yue la, koso yi na, ruga mabu tang, kabu shiba am. Yana, bota li ruga ji jang, bigi yo shi. Lurup chujube na, pyoonjo su, so su chile gangze bolu ruga ngoy su chung xin. Ruga di, nanggui nhe mi ye nanggui ki sajikadu chendu la shukba am. Chondar chibar guji chigi yu. Zaza chiwe chera ni, kozo shijia saba mangbo longor chiba ta, mikyang yangbor chi si. Kozo nangsa ni lo yong di, gyundu lese le shuru ki bolu ruga su ta chendu la shigib. Kozo chochur ki bolu kiazi ki lesa ta sagui shenda ki lesho bolu ruga la yang nichi chung yibashi. Gubdidi samba lesa ar bolu ruga haja mambu yue la chuzi ina le tobur le shi. Di nang ni pyonjong gangzi bolu ruga la jingnaan gui tupge ni lesa lumri ki bolu ruga kona yimashi. Ruga dini war ki chendur ki halam lesa wa piemu chi mima luze tangji tu gugi yoshi. Lhasa lumri ki bolu rumi kheba tesoro manso ki sergi gangba kage mo shibi ming ta xin. Pyonjo ruga li kyang cennye chiwa yue la. Deni pechir lesho ruga la chokshin cheba yinxie chi. Jilu chetong gubje chuchu renga loro. Pyonjo ki gangzi bolu ruga ki geyong ki rinpa kabe nyamze chendu nang shu ne ang nga bi chungze sambu lamba shi. Lurup tenju pe tengoro. Pyonjo ki gangzi bolu ruga ni tiwa kyang cennye chiwa yue. Kozo yu pyo ge sikwi kaali ya goryu singbyu taan jindur chiye xin. Kui su su lujung bolu rumi soro jongda zhiro chiye pe, lujung shunu minyuwa si gangzi bolu lumbi todo chidun chiye ne, gangzi bolu xaxin sumu jiba chaba siye. Lurup chechuba ni pyo ge gangzi bolu pike ge zersen tigub si inba taan. Tigub tiye xin pyo jong ge gangzi bolu ruga la mi sim kawai chumze sambu toba siye. Diyang chidong gubja jeju jenyi lue tawa nipar, guangxin nan nindu nyeru hui jidu ki gangzi bolu tianxu chindu na. Pyonjong ki gangzi bolu ruga ki ang nipa lamba tang. Lodi tawa shiba ya, pyonjong gangzi bolu ruga ki gangzi bolu pasa guangdong mahi chong la nyeru hui gangzi bolu tianxu chindu na ang tangbu lamba shi. Jilu chidong gubja jeju jasong lo tang, jilu chidong gubja jeju jeshi lo. 실로 치동 급제 제주 땡은 로지엘은 예외 미리 튠지 봄비에 간수의 볼류 텐도나 벽이 간수 볼류 조각기 카 스스로 앙니바타 앙탐니 랑부시 실로 치동 급제 제주 땡을 회 다와 시발 총구의 변종 간수의 볼류 조각 네발리에 가다 멘돌란 예외 급주베 안파 봄비에 제지 간수의 볼류 텐도나 슝니 앙니바 랑바소시 로럽 고주베 난디 첼로 치동 굽게 고주 광을 로로 변종 강제 볼류 로가 카토시 돈나 표게 강제 볼류 대된 하치미 뜨급 카위베 넘버 상비 미심라 추기 피워치 바타 뒤더제 파르도야 강제 볼루니 비유 사셔 강스 칸리야 더집 신도 치우에 류제기 남자 시시 벽이 신규기 유가 주시함 조당키 자다 컨덕기 사단 양매디 얘나 총결키 볼류 당진 컨롱토 럽자와다 권디 차바 슝기리 집어서 간제 볼로 대비 겨우 멍비 간제 볼로 르니 레저기 추에 쪼나 뇽신 유시 사바르도 딘사이나 테사스베 벽이 총계타 서귀 종카지기 대제응에 대한 만족이 류제 천조 자체르니기 유베트 간제 볼류 류제 천도 대 류제 남자 계진실이야 지기유라 류제 냠리 조가 이나리에 카멍보 슈기 유시 죽도이나 달류 아카모슬리 품베 간제 볼류 천도로 독자리 쪽 요미디 슈주타 벽이 간제 볼류 준주를 넘보 외세 동대기 초소 피게 용회 민디 슈주인 Sangalinkie, Siamliya, Sathu Chuchi Tienbe, Mangsu Langlin Shibashi, Sero Nang. Yerxion Tu, Pionjong Loga Chonggir Naga Zizong, Puma Chantan Xiangdu, Ngarxi Chenglong Uur Tu, Tangxin Yibashi. Lo Songchu Sobjia La Lipi, Xiang Dengu Yishuji, Dojie Gongchu, Segong Chongzu, Yumi Purbu Chubi Kimtu Yuenye. 총수 뒤산시 이산시타 가튼 수입심바타 라제타 치이 총수 지규를 토담치기 위해 최 로티빙아 타장 꼬리인라 치나 직지 낙지 집시 부모 장단샤니 나가지 종기 루유도 내바타 부모 유수의 잠도 차유 샹용기 전용 서법 및 아동 숨겨 등지 등송 심바타 옌용기 서법 토시기 신지 향시 인신 클론트기 송롱 뒤제디나 총을기 야자 시줄해 미에버시 포마 장다 향기 사제 치우에 만조 카지 김내 주딘 콜로 당기 추초사르 뛰나 초수 니숨 구비 이버시 조기 지종기 간인 시지 포마 장다 향기 당주 용라 텀지 딩습 지에네 시린 지종라 군디 당와다 当时就了藤井前年创世塔界列定了昆地当地第三日以三日当卡屯街盲兵休息那么三对接不是中族开给中国第三日切到以三刚随地接西日起送地卡屯了亚电年盲兽给拉截他盲兵四句年顿四十所给接西基地托立地接不是当年列记把第三托层之居国得定了这都三日接别 레지베 신도 망상 괴바타 망조 퍼주 초주 제메괴바 응규르 총시 포마 장단샹 등위기 당윤타 미만인도바 망조지에 송도 제외 냠고 말라주디 주남 신기 권에 타산라 굴송 지기여시 푸부치바니 사내디기에 냠뇽 텐베 타송어 시시 사두지람 캬조치라 규가오에 콩키 랑고타니 타잠 스지수 규림신 초진 니삼 고기이바타 강다 마라 고인 지베 람세디나 실리 니슐 하잠 싱기유 돔지 지에브르시나 샹용소 로레 찬용 타잠 고인 팅 숨길 하잠 지바타 람세 실리 체동 하잠 싱기유버시 뒤인지부 서버토의 서규토 레가 체나 수보르 뉴스 체미 원장당인 레지바 용키 토다 파르솜토 레네 띠송 지에디 타삼 손중 지바타 만소라 샴디 슈기유브시 콘조다토 최제 레고와게 시시도 니슈 손주 장안라 만지바르 총조타 뒤산토 규디 팀중 로스타 차고 창고 추소기 추소소기 레디 비기유브시 포모찬단샹기 로레 찬님 주제 레고와게 시시도 뒤일예 싱기메바타 근게 뒤인 다오 고삼 유진 저제 마슈 레고로 하게 시시도 순치삼도 리기여시 땡아 군갈리마타 겐군라 구유코아타 장가 미디와 소기 내다 튐바타 세무니디 신베기 포기 니숨삼 균치 신의 죄쿠삼 유기이버시 마조기 드네 차진 레스 동지 샹동기 남장기 멍을 고치 예절 하점 줄린 제디 샹용기 뒤사 니게 제줄라 저동 추제다 김상기 첩지 넘비 소론 소제 지주로 호다 제바다 첩지 대당 강비 주구 남장 라린 다오시 다제 주제 뇽바다 소론 당이 유베 마조스 초보 요리다 소론이다 워짝비 소에 간에 시제 참에 세 유버시 상관계 대주기 집에 팅딜리 전 수상 다가 주기 팅제 주된 자고
1: 죄자
2: 디기기 심아
1: 팀소
2: 시튠키 자와
1: 다들 행계 내 세무소부 되니 중앙 미마 군용 홍팀 내고 별개 칠람기 군주 다 팀로 리세지
3: 새로 남초 Tengi gongamsan, ngale chen zogyong shukin bie zhuyin.
4: Ngale zhe zogyong shukin chamsari hi.
3: Tiren ki zhuyan longchen yin chen, jikyub lekong, pyoge chilom ki, guen zhu tan chimlu jibe le chen nali ya. Pyoge mima bie zhuyin kang tan, zhongu chimlu bie zhuyin kang ni, bie zhuyin sebi, mangduan chimshun ki mu zhe le zhe li. Kenge nubay gor ki, tuan zhen ka ji mu tu shuk

제선의 대체 사케 중앙시 중세 여바 대갑 통치 문통치 세버체 롱 가더성 갸르피 끄정더 디데 고와라 척상 모와라 척상 고마다이 척상 서버 런더 랑소 엄마나 뻬메 홍시 라라레 라마라레야 라탈라데 라모탈라레야 탈라데 나간고로세레야 저라마데 여덩근초소야 근절미데 저보소나요야 용내레 생겨라도소야 금조레

야 지 서베 더 폰데 럽지 여보데 가르 젬초 제 이니만 잠능 성신 여보데니 저 란제 람바 주니 고마 야야 공하던게 혐미 담라다 과던 마치 라로 젬바 소자 닝차 람이 담라다네 코라 마셔 소고 코바 잠은 요베 나르 저르 갑서 워드 짜와라 잡 Flapa lagala togatsangne, lingga pangwutuisa, ruchin tamchi jane, nuba jagda dute, jamang jara sepati, kamchok nuba latine, soko kukwa jobji yobati, jagmato baraji. Koranga janejang flatang chane, bungwa zikba hiupa dar.

0: ཚོད ཚོད ཚོད ཚོད ཚོད ཚོད ཏེ་མོ་ཨ་ཚུར་འཇམ་ཏོན་ཁང་ནང་ནི་དང་གི་རིག་ཡེ་གི་པ་བྱེ་ཅེ་རིམ་དང་དང་ཐག་དང་དང་ཐར་ཅིན་འཇར་དོ་དེ་སམ་དང་ནང་ཞེ་པེ་ཅེ་རིམ་ཆོ་ནི་གུང་ཆམ་དང་མི་ཐོ་མི་སན་དང་དང་ལིང་གི་མ་ཅི་ལུམ་ཞེ་ཏ་ཅིག་ཡོ་འཇམ་ཏོན་ཐོ་ཏ་དང་དང་ཚུ་ཞར་ཏམ་ཛེ་གི་ཁ་བ་ཞེ་པ་ཆེན་གི་ཅིག་ཤིང་དང་ཐར་དང་དམ་ཅི་ཅིང་གོ་ཅིག་ཞེ་ན
1: 德卡勒空的比尼兹,而杰奇马尼,主席习近平给中国共产党和你的龙王家等阿库尔是点着的是为促生党能为松事的个性地图尼。中国共产党给马门共的格云德黑塔穷学霸从巴丁。但那中国共产党给中国人国家的心里,不仅仅没把这么多兵格子踏出个地黑人了。咱们是不是等公平的了,东西个性的东西不送巴黎。斯里兰给共产党给杰奇书记, ཁྱི ཕྱད མམ གསར རང ལུགས ཀྲུང གོ ཅན དང དེ རབ ཅན དང འགྱུར བའི ཡན ཁུམ གསར པ བཏོད ཡོད ཁོང གིས རྒྱལ སྲིད མམ གཅིག ཡིན ཞིང མམ ནི རྒྱལ སྲིད ཡིན ཞེས གསུངས གནང བ དང ཁོང གིས ཀྲུང གོའི མམ གཅིག སྣེ འཕྲད དེ སྤེས སར ཐོན ཆེད ནས ཁོང ཕེལ ལ གཏོང བ དང སྤེལ དེ ཀྲུང གོའི མམ གཅིག སྣེ འཕྲད དེ སྤེས སར ཐོན ཆེད ནས ཁོང ཕེལ ལ གཏོང བ དང སྤེལ དེ ཀྲུང གོའི མམ གཅིག སྣེ འཕྲད དེ སྤེས སར 어르시 섭디 잠수 치미 제직 로브친 제르 게르근 치모와 요리 피칼로프이 도시 시진핑크 송슬 같은리 중국 공천 등라 점지 토핑 극시 지흔의 멈응지 초터 저와 측지대 임박 서포르 히탑지 송바리 공기 중국 공천 등대일 자문급 서중 등 지지 등부른 제르트바는 멈응지 차디 예치 토발이 송하시그리 중국 공천 등기 통타와르슴드 멈응지 돈더 대실 돈히럽샤제디 배탑지가 멈빈드 없으신요 Chongqing Guochil Pita Tung, Gongpil Nyamchul Shepa Tung, Tamung Darji Chin Dekhi Te, Abjechin Javi Chabkung Se Narsung Shini. Zamung Jacob Kek Tung, Danima Nipan Che Rokhtin Jewan Zeg Je Tamba Tung Teg Nyerishin Pa Te Ne, Merig Je Tamung Kem Jongjit Che Arag Lisa Shigri Che Psoong Pari. Pacham Che Puru Seer Mark Serang Lig Lhobchin Che Psohtul Pa, Kegang Weyar Meer Shi Yi, Chushi Xi Jinping Kep Song Shil La Gula Shepi Rangshin Che Donhing Gachin Abdan Yo. 중국 공천당기 마망라 샴득세지 타충 시바 마슬 다동 마르크스 랭릭체 버서치 사베르바티 중기 동이동 송들럽시니 르글린 잉스타리오 중국 공천당근 고츠로 중국 던일럽시니 디르니 고풍치 제급직니 다르티 야르니 엽다터 공필런도심피 제급직드 페지송위 중국 공천당근 더히티 제급신치 셰실은 저는 요빠시그리 집송요 업제치 마르니 중국 공천당그 점지 토피 냠뇽기 제컵 등 없었던 없신 뜨라 로르쿠 개친 제바 등 시시 콘돈 시오 집 송바리 세르웨이 서중 등 던출 등 그 주시 우체웨이치 이 중국 공천 등 혼인이 농업자 등 아르가 코리 스캅스 나릉니 중국 종인 그 제집 수치 제컵 주 주시 시진핀 등 대신 등윤 용라 조숨 코피 자히 될 없어진 중국 공천 등기 중긴 니트딘 자몽 용지 도르능 시피 공필치 점지 토바 등 나버터 고줄은 그 토르 등 당럽진 즈그튼치 찹쿵라 나치 예문 침부시지요 나치 중국 공천 등라 도피 점진 더더 잡숙진 극시 탑축라 로브중 없이기 십송 바리 냠줄로 제축치 중치 쇼박서바 알라지 조시 시진핑기 니틀로 환주르 등 찬슬 르니숙 찹쿵치 공필텔 중국 등일은 자문근 던틀틀 해바데네 글랍친 집시지 흐리 중국 공천 등기 가망돈 덥서 중와 등 산스진 니바 대신 업제치 드글름라 송르충 시바지지들 가성자 침부 응업으로시오비 종킨 더히테르 제컵센 덕을 홉중 쉐리요 집송바리
0: 더갈리 코니바위아니 츠 치아니는 에럽시 종통거 산지 종치 페스커후이 이거정지 에럽시 아콩능거 멍조와 멍판란 제코시 브르 콘름 도체브 에럽시 막기 이거정라 전촌치위 콘름 도비 아동덕 등 요바 등 디능 이거정지 아머지 키리 등 버지 니콩즈 쇼디 마르 디심 아머지 남탕소 츠비요
1: 俄罗斯的学习，每套你一个这么拉动的东西去了东西，也不是，也就有。前年，一个这么几个这个结婚的，这七八个结婚，一个人没给面子，俄罗斯也结婚能够，能做中做差评等，慢慢也难成做控诉，啊，我们本来懂得个东有机，啊，就得。俄罗斯这个不能急，当地三级人民这个临村西查松，临村地是总这个把七分多少钱等，这个说起等不等的多少钱你去，吃这个你还能不信呢？ Shamla Lhenji Nima Ta Rangri Lekhunji Lemtsun Abshan Tala Sambar Gap Sashi.
2: Di Jasu Chin Warmilim Dandang Kore, Dekhtan Baba Tharlim Shi Neyim Dandab Jule.
0: Ni Shinji Thoma La Jik Chow Tiyo, Ni Dara Nya Khang Tang Sa Khang, Huin Tso Khang Ji Li Jain Gang La Yang Man Ruwar, Hi Xie Na Valun Zan Sok Shi Ni Da Ba Yim. Ge Ji Lui Tong Sha Jo San Lu Yang Kor Nyong, Un Jang Hi Jia Yuan Dam Ge Li Hong Lan Jir Duk Tong Tan Min Ba Dang.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ka.
3: Ta mu shira chgnari sima tsiko.
2: Di jeso chin war milim dendang kore. Dekhten baba thalim shi neem dendab jole.
3: Hanba zi nu tab ge. Li ge ren nian cin ji yiwa me ba ne hong song giwa shi ma ri. Yin na yang shi ga chi chi hi ne. Che sun ji gna dun la dung do gi ba di ri. Ni li sim ni ga tang che gu nu shi ga ba.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4: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2: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

데 감수 로잉랑 네수 응용게 뇽르 샤치 고게 럭지즈 끝을때 지바지만 더덕거진 힘문가 고리요 더덕가 영은 제는 저거 좋아가 왔성리데 인데 로티 로잉게 화치 버리진 답이 딱히 뭔드니 영시 능성 접지 지츠르게 고름초 나 청호미 람서 셰킨즈그라 니카르는 선 싱나 돌킴즈 지글릉 추글데 르문다와시 요파테 뜨그나 싱 웅마 동가 아치 추라 르가 이르마 이르가 아치 추 마이남

야음자청제비 생근도 보텐지 되는 거래 전단 남바 총년마시 잘송 레천디 좀 드가 바등 돈진바 좀 마티아 등 좀 전갱 크바도 트르긴 통지미 로영님 문제 크던 돈이 가랑 소영진 지를 용 자키들

당분 정석제 년니라 편일 동만님 비거래 레싱은 로보나바 년천달 토카버 롤라스 콜로들 톤지 찹다다 송아 등뜨니 데등이 영마 멍부싱은 고 근니 도인나랑 뜨밤 영나 봉급 증니 도인나랑 뜨비은 거 단 정석인데 나스 동구요가 디진이 단 정책나비 정탁리 대비 시를 탑기 경력질 때 등이 정바 프러싱 니까요가 오나 정바 나디 편일 동초금 정바 편일 해첸 등나 정책나 노출은 주스 뜸시나 다동 결투를 끊었다시나 정비 나스 실로 도통 터음시나 제스 소리를 덮친 것이 오르고 배진 초영 맹킹 리틀 소리가 시주의 생각하라 저틀 소리가 생각하라 문음 해봐 후보 이디 텐데 모툴즈가 카세싱 아셀이 움뜨거다 나지긴지나 모툴이오크

자치 쉿트랑위 롱친당 자위강거 쪽불헨지 치남바 디무이나 다양아츠 중앙 롱친의 년친의 지찹리콘 워스클의 친림지 종기 종습서바시 빌린친의 한좀송송 제치 디트르 린친들 아셈버 갑스시 나이낭 하르제 린친디 좀지 바당 힌준바 하트가 소이네 Sankalanji, Dina Deringalin Sino, Turun of Shanchin, Mamung Tits of Jenny Ayun Hankungi, Jonsiv Darfilji, Jan Tim of Chigdang, Soy Chigger, Timter, Shipshir of Shingu Sambi Kota, Turun of Shanchin, Tunavas Huru Organ Junkler, Dierling Kat Jonchirji, Shargun Lastini, Jons.

거기 특유인 말고 진신기 뭐 용치기 나와 키니 옛남식이 코르스다 최소기 중내인 로나 충디소 옛음비 텐지기 아메 나랑 투지기 방토랑 나로의 노슈 뒤신 골이야 지지지쇼로 잠지 미송기 나라시 미상진자 최소 참배 칼릴 치신 사단 대단다 조단기 메세 룹제나 세모만 보러 옛음기기 어메니디 잡아 창리디에 진딩키 아마 키기 하상기 퇴근하며 나랑 샤기 차기기 리듭키에 옛리부 세르투 주양 진지 아미 끝이 지톱 원

진신기 아마라 키기 거딩키 타창아니 리디 심기기 초어르오에 깨워충 나랑 사조 강도 내장 남양 치토 메바니 키기 케르센 제월 하상기 쪼티리 네 장신 담모 시기 메롱에서 세키리르 차르신바니 진진 어메 구수 치루 뉴마타 시레 카르세 다워도부타지 타자 뒤기 코르당 뒤니 진진게 아마 로나 케송 아메 낙진노베 짜로 오메 당다라 카르보르교로 아메 당세기 시레라 미도베 니메킨 아메 다다 종의 구수 응엽다르도 쿠니투 최디다르 통디 니에셈라 나수다 아마치기 끄딩기 진당 초롱호

아마라 사강 리무티나 리우 촘물라말리에 토니 키기 거딘타 시디 자주 침물리에 소바니 키기 잠지이 나모기 부주 참에 키기 헤미 창즈타 거딘라 뒤비 녀가타 루양기 추준 체미스베 구니 뒤다도 토슴 조신 구수 세단 용외 멜람 슈주인

0: 地，国内七点起呀，啊，顶这个结果忙不进来，手机穷了。
1: 徐总了，嗯，前两个，嗯，等到开松地区去，唐津地过了的，属于唐津地，我让来我呢，那年放假什么学不下去了？那
0: 是。
1: 唐津地，我呢，就听了不讲个，是吧？是。啊，所以呢，姐姐，开就学不多了，他也用了一年来，就开松上个呀，啊，你就准备，他就。
0: 多把行业给做准给我不听这一年，人，嗯，这些都得长点小强点的就多了，啊，差不多看起，但得轻啊点的下了，啊，如果吧，去了那陪教员了吧，可能说了，不是中介，听难落了，啊，你重做人给忙做给储备，啊，你，啊，差不多那错不起，
1: 啊，
0: 听
1: 这
0: 事情就多了，学生俺做，个别地区去，李前给各别往给听难落，最近。
1: 巴黎这边的，听这忙不起来不？地段上吧，听南罗了呀，车队去个南罗了，啊，没干吧，明白？成都人呢，不过也忙不起不多。
0: 那是。
1: 不过也有段上吧，哦，他我呢，当俺做这个人力军人事啊的，他听这人多啊，什么什么些。
0: 是的。
1: 其他的那人呢就，今年，没干吧，是吧？
0: 嗯。
1: 车队去对人多，这个车间，他们同做车不？
0: 嗯。
1: 今年人呢，人力军人都不扛起来，你呢，军人车呗。
0: 学了呀，用不用呀？他的开有哪个了哇？学生的说我呢，这个开店东人越不大，创作先把给嘞，老不讲起人越不大，这些子女越不听这些生意。他那是，他妈在那的，其实地沟里吃下来，伢开出的嘞，我说对不对？做，做到哪个重点了，他想给他捏我去是吧？听这印度什么吧？地空了，那你公个了，听我这个来对什么？俺就忙做忙去去，其中地沟呢，这就啷个了的？
1: 老个长久了，亲戚小孩，像俺们大徒步都俺，大徒步都俺，徐总，俺那上班那路一年了，还是地沟子一年了，没差劲，也不多啊。但那现在的都不一样，但我呢的，也蛮着话许多了的，但开局呢，这样面呢，经常给看了许不能行，就没些这个的，恰巧看几天呢，一年了的没，要他去动啊。
0: 热些了。
1: 嗯，
0: 他俺做轻松地沟配备，那他的热完了呢，准备先给广播来贴不的是吧？
1: 热了。
0: 经常给地沟去送难的。
1: 宁这俺做那可些进了钱不？他呀，天空了老可些空了，直接说就供我们些收入口噻。啥子你？
0: 那是。
1: 这，伢伢这个当然吉林去多啊，对哒，吃一撮给高了创作。我对你钱不？啊，他的当然去多啊，吉林去我对南罗了，俺做对当然做巴黎这边当然。
0: 那是。
1: 俺做些当年给些当。
0: 那是。
1: 俺的吉林的吉普用了些钱，俺的巴黎吉普。
0: 他的那点差价，俺就说高了创作用品。那是。
1: 高了创作来对应呢，那么久天空了，高了创作的，甚至于呢，是别的其他别的是吧？
0: 是是。
1: 啊，参谋老给别的那了呀的，别的家的是吧？高了创作。哦，听这些，俺那天空嘞，我说高了创作嘞，哪落了呀？最近，听这个，十差不多的，多难赚的钱用没？
0: 嗯。
1: 高了创作的那吃下边的上面金色的，高了创作。
0: 根本没到给推进的改造进步前景，落单的是的，啊，几个是吧？啊，没到给，没到设备的，推出去了吧？电脑落了以后，票能够给，你公众怎么说？因为确实参与呢，中期呢，以内嘞，如果参加信息啊，配不接呢，这根本没到零给八十装备，用不的也不晓得这个多了。啊，到我现在来看呢，吃下边呢，可能给他新疆那老给用不给过的。
1: 직송기도가.
0: 미쪽도가라.
1: 테네고랑기 생각하셔나 심제 망보도가 심제 유두선바 아니 심제기 거주되게 좀배 용법직도
0: 아 네스
1: 다디네 고나즈 심강기 예윤랑라야야 ngenyu yuga chinje yongbab jikdu. Ta ngenyu de cha xaba yina, kuna zo kazin dawa jiki kongla rwa, dawa ngabe nandu ba, takta kambu da mido ki jik, mido xebe tuzu xio rwa. Odi yoye da mido jik sabat debiye yine re, di nanglo la, jiling nanglo la, sopsu takta chiye yine re, tonzu suwe kante re duwa. Ta dinde yindu yina, ane, jik shingle nakze tegi, legungi jik, namdraan tindra yinay zhe, tongzu rangi mungu taan zhe su yoke namdraan yinay zhe, o tindra yoke namdraan nanglo la yaa, so so, mi zhe yoyba yina, lege nanglo la shu yaa to. Shu zhe nima rizhil yaa, gom nyi zhe shibju yorisa, nila. Ani konaan dawa genze la la cha shaba yina, konaan ge kunda ta tongzu jik tuzu yutu pigi yorisa unge. Che zang yongbob yabu doosu unge. Tor du zhe shaba yina, logic la yaa, konaan ge singa la chi sumju yaa yin yorisa unge, yongbob. Ta di shingba, 김장지기면에 다디네 된도 코나즈 총조 오윤 행안게 다 레지 생각 숨여로 봐.
0: 네세.
1: 콘솔라 차샤바 이네레 베티 칠로라야 롭종다 베레데 딘데 망부피기. 다 대주네 코나즈 총조 아니 더구 오윤티 아 코나 차샤바네 너니 룸줄로야 아니 오윤 제로 예송기.
0: 아
1: 슈자 아 코나 차샤바 이네레 다와지기 콘라야 아니 총조 오윤 셴바 코나 레지바 셴바 코나 님도 아니 종치리야 총조 비중 셴바딘데 여러바 콘조스라 파친제 미주 아니 즉 총조 냠디 벤조 컨디스 콘도 땡기도에 콘조 컨디스 제제 제중 그 뛰기도에 컨디스 제제 총조 토담치기도에 딘데 라속베 아니 롭종 망보치 슈비 예송게 딘데 제제 즉 소소레 뇽조 시부 총송게 슈산다레 친제 임바 이네레 안 총조 나로게도 바 마땅사티게 즉 거습지하다 소수의 캐주랑의 시간 소재 아니 종수 셴반에 로바 롭종 투베디게 송지 체제 아니 즉 첫 체계다 아니 표준 지소수다 예송도 답변을 제시하비나 갈라 종수라 민거리야 아니 내주 직 가르치기도 하스나 고노즈 종수 주부 수지 니마도 질라게 디리 송구도 갈라 다 고나조 지 금비미도 셰베 뒤주디 직 미도게 더블루 들어봐
0: 조
1: 아니 뒤주 나보지 셰베이나 치로려야다 컴퓨터기 즉 시가치와 뒤주디디리 아니 유고디 디네 고초고 이스
0: 즉
1: 다도치 된 거 여러분 다 이내래 메도 시가치야 된 거 부차바 이나 다 아직 죽지야 돼 디지기 나로 치 물어봐 딘디 송도 이나 콘조 탄다 뇨도 직디 디레 송고도 아 지금 메도 시야 그 뒤주디 마 치링도 땅토비야 메도 다나가 되면 나서 아직 도바 더비야 이내래 딘디 체제 메도 그 시윤티 치링도 땅제 유고와다 Tile maa jiru ba, tuzu ring zi chi.
0: Demudaya yu ba.
1: Kabimido lingyu na lola ya, demudaya yu ba. Tindri yu suya ki, ani, bezun chigi yu sungi. Chik, midoa xie caba yina, ta ti na lola, bega, tabiye yine ri, ya zixin na zogwa xiamba, yor ba. Tindri yu jik, tabiye yine ri, tindri yu chejia yina, chik, kambiyu lingyu na lola ya, ani, logic tu xi la ya, demudaya yu ba. Tindri yu suya ki tala ya, ani, bezun chigi yu sungi do.
0: Nese, ta kongla shubhe kisum dikui ina jayama nanzo ta nyingri chongjeri ki gala chongzo tabu chungwe ki kongbe tongzo ina anzo mikto lakse jira ta kongzo nina anzo pyo ki zamaase ta gyanan ki chongsib ki ngwene cha shane le ni duri tabu jirabal.
1: Jirla jirla. Ta ji chongzo shenpa ne inba ina le chongzo susu la ya susu keju yorirwa diga ina dunbe legwa ra cheje ni ji kongbe tongdaanda diga ina chongzo tenzo la ya
0: 롭종치린다
2: 좀기 딩캉 이기 진네 dene zhuyami mao kunjab lung tinde gong pege tinam ki zumbi nga zhe li chen yin.

ki amar kalin chig chi chi wen ya amar nam yu ta min zhe wei nam yu ji ya min du mu ge te tui wei ni ne su a me wo me so ge zam chu ji gun kai zhe le wo me me ni nge ma xie yang lue xie di nge neng mi chu bu dang wei che ki xiao xi ni wa lang ma ta ria ni nga so ge chu shi yin yang a ba xiao xi ni wa ni sum le so ge te dang ni xiao bu zhe zhe xi a me cheng long ge chu ni le su ma bu ju ra pa tu ge ti ka xie le bo ju me yang zhe zhe xi jiao cao wa qi te da ni sum be xiao ba a me ni sum ki wo men yang de gu ni xiao ni xi nin ti qi chu sam le a me xiao yin lang ni xue ye du le da xin sim su ga wa shup du pi a ba qi lu bei nin ti ni da da sa bian bei yin bie ni ming xin xi yang a ma ta nian tu ren qiu ni a ba gu gong mu tie a ba li tu a ma ta ngan chu gong se xia mo mo su yu mu a pe tu pu tong de jie le chu le kong ki sa gan ta ni sa ma kang se yang a me qi du zha wa tong yu mo chu se ti mo a me cha xia sa ba xi ke le yong ni xie zi zhe me xia dou ge zhe bu tang qi la tian ni tu pu gu a ma chu ne la tian qie bie tu pu ni tu bie qiu tang ran ki la se ki tang zhe de xin yu le 云图准不开钱南让其科技习这个上司南了他是拉丁其黑度归我音公母天阿贝突破护士日行略一通为娘们来南其年我他的金地内永俗岁送我他着阿不突破也张不堂空了苏西给三我丢鱼不得满嘴南了学阿鱼写起年明星去月月借了图阿妹阿母年学前年了图 밤에 난기 저쇼니 시신 갈라 아미 신투 가위 냠이 캥도 쇼도라 착비 세르갈기 카루니 당장기 레기시기 닝주 단송 아베 앙초로 콩키 람키 통두 뇽숨 시충 아무니 참치시기야 제로메발 아베 닌디다 신키 견제남 주구삼 대용나 아부디랑아 칠로고티 아미 유체르 진내니지 대장기 튀야 유브자 급틸 누 되마 수발 아빠 랑킹 안조 락다 가르뉴유 제치 대두 아베 다수 니레 세바달 잠시 티엔 잠체니 공기 깊고 응원 부틸로 왜냐 니 시비 구베 락다니 대잠 마이 발 사니티니 켈용웨 가르탕 제치 겐체 견제소 차차지 리기 리티 인신 딱다 니 민신 시보 게레 유바양 챙긴도 대다리양치닝토도바니아메라다시티니아마라양치부시단자와두냠르니낭어급티르아메동야마포르추르유바냠팅티르아베아마르골람띵가중퉁부진시뉴유진딱다콩키균발레싱고베띵가퉁부티에시시지르페메기갸주급주인나르순치람띵가퉁부진콘발가시 티니 보무친키 나르순베 밀람총총식인시 니 아마야 테레마디 원양 콩킴티 내라용원에송 띵그퉁부진키 람시르 하잔되부참유 로네순듀니 레그지웨 람테지 쿄네 구규다미디웨 마쿄르 조니 니 아베 갸뷰마토베양 쿄마토 중 달메 튜수레그 부주수왕 나르순니 아메 겐지 지양도송시 나중기 미람테 양얄 운줄 용활 종급 단 말릭발 아메강발 류종기니 종니 샥주 샥구 종러 듀티니 송 아메강부 윤비 롱부 치글 디니 구유메발 람토 조갑양 팅니 미조가미 종 테달 콩키 람띵가 퉁부진시 마쿤발 미로 니슈사장 고르유양 콩키 나중기 미람라 ngarsin 쇼미시 메발 템포네도 아베는 유 아말 람띵가 퉁부 콩게니 쿄자와싱 마리지 코모르 키스 제무 원양 콩키심수 아마탄자와 나조메 미람 충우티 냐르여버 수시 닌티 아베 뉴베 람차지기 아메 너종키 미람러 셴버케진시 겹송어탕 아베 나체게 레지르 카섭야샤소 이내양 치수 아메 람티 윤바르 콩게 메티 튜진 케진르 케나마도 콩키 남윤 람테 다부 야구체니 뉴도 주바탕 디츠기 콩 람테 권발 신투 센르 예바탕송

0: 미리 튠지 얄튼 꾸비 제팀 소웨 미유니 청요 미시 남 미시지 더블 귤치지 세월 렌치 체바 살 꾸비 니투 치게 직조기 세자비네 미리 튠지 얄튼 꾸비 제팀기 미유니 청요 미시 남 미시지 더블 귤치지 지주니 중국 조와미 톱단 테기 각돔 라달 체규 비규 체규 쉐당티 더블 따다 강제 증기 유에 담시 치발 개요 미망 튀조 귤레 우윤 헨캉키 우유 개요 미망 튀조 미지 차드 우윤 헨캉키 조진 우유 바인 토루이 제팀티 최참 중지 개요 미시 카키 미마키 체트 케린 토바타 로딘 귤링아 갸결 치신유 원경 녹초기 챔바타 나콩 치르키 도쇼 카지기 나시 미시 내든티 중국 조와 미 토단기 내출러 마비 동화타 체담 켜비 치바 중국 시도 미바타 적신 뜻이기 킹유 지유 직조기 비외 세자서와 티랑게키 미시 서구타 미시 내튼러 토베 중재 침부 남미도 적바타 중국 미시 시주타 팀경 조경러 취미 취도타 퇴미 균조 체바티니 중국 능신러 조규가 티주 체부시 인비 안츠티 我国 타직도 체규이 디가르네 초니기 테네 별주 조규이 지니 벤졸테 개요 미시 장통 산네키 외풍종 시디니 슈타 장경종아 괴조 유니 총외제키 외풍미보 티송동 야타니 슈제치 참마 투가다 외주토바타 청용 미시타 미시 서크키 개용타 냠토 조진치조 고군의 조준토바 체규 위주 강도 렁뷰토타 조진 지소 고군의 조준 치베테 만추 미시 지갸 지소 류미르 미치 갸 류미 타다 중국 남베 팅접 젠키 조준르 괴디 동급갸 미시 지갸 류미숑르 미치 갸 류미숑 총제 티더부니 계급 강시타 시당 치시기 조토팡 하발토 미시 서크키 롭스타 면주 짐주 출로서 시제 지베 셰슈타 멍시 지구 조준 아리 퇴고 창와타 당신 롱쿠기 사네타 탄잠 서크이 취비 사제 창마르 체진 타게 격유비 총제 티다 창업군기 통취 수교유 창매 망잠 조와타 망잠 따구 미키 통외 딤바타 퇴외 멍시 치구 양배나 링예케 계급기 멍외 벌친 다니 포장 보달라타 쭈라캉 노블링그소 링예 슈샤 벌친 시러 송동 체유바타 게이타 요구르이 키토니 균체르 니웨 디기키 로쥐시바타 추구이 키 칙쥐 치모시바소 나비이 규타 리지 비준제 체신 자치 징웨 송동 학잠르 뉴르적 정신키 송교타 냠수 체유 냠지 계초 로스 체지 징네 직조키 웨미 징네 슈샤키 민튜나 주베 중괴 남장 시주시나 이나 정용미시기 징네 탄저와 유바 송지지리 계유 루규타 퇴외 티다기가 중국 캐주 댐베 미시 내두 탁주 치베 드람니 베디양 타부인바 라주 강리 토유지 송유 편종키 샥뒤 롭자 젠탑키 직자 교와타 젠시키 샥뒤 치도 주바 조와미 톱단르 젠뉴 치바세와 치기 슈단르 렌체 체바 사르괴베 치게키 년절 거시기 편종키 샥뒤 롭자 젠탑키 직자 교와타 젠시키 샥뒤 치도 주바 조와미 톱단르 젠뉴 치바제 시기 유베 럽스 조교 치더타 젠톱키 직자 교와세웨 담주 티리르 젠링 강자시 비규이 중국 편종소 샥뒤 롭자 주베 동첸 강이바타 티엘 편제 강자 퇴유 미지 튠지 얄튼 꾸비 제팀기 미지 카기 망초니 로스뇨웨 키완르 겐송 강자치기 유탐 지치와 듄발 중앙 특조지교부 부장 询바 듄이 준키 광토 사괴바 콩키 린웨 치기 년졸키 비웨 서유 티다니 퇴외 내수타 용수 미튠부식시 직니 샹뒤 릉루기 토니 중국 미시 잔냠타 로스 잔냠키 도시 균총치바 딱다문유 중국 원겐 로스 제팀나 종신비 미마 시슌키 괴콜뒤니 샥뒤 릉루키 롭자주유징 팀루 튠젠티나 터동 샥뒤 릉루키 롭자주비 미휴니 뒤네 카돌 인비 롭루 른비 치바타 너충키 롭자슌니 웬겐 롭수 당린치발 긴송차치 인바 낸뒤체유 티니 중국 시슌키 십제 기출시디 믹세키 미시 랑카와시 민발 랑게키 미시카 창매 자냠 롭스 왕진롱스 주발 겐린 차지 등비 시주시이 니니 중국 샥뒤 릉루니 롭체 로말 뒤네 타 사마소 기겐린 셰슈 코드윈 치발레 고가 남비 롭트 미라 마튼 진키 토담 티웨 갸미 로마 샥뒤 치미니 로마 르니 탄 김다키 르니기 김찬타 럽스 고코시니 장메키 담가치 초규 퇴외 토샤 뒤로미 창보야 땡키 쳬바시 민베 미길키 고코시니 담가치 초 로마 라라샤 뒤니 조종 쳬바 교와타 로마 라라 조종니 샤뒤 쳬바 교오니 베디 로마타 김다 르니르 토유 샤뒤 로마 남산 주타 퇴진 탄 공신 군신 탄 야신제 창마 김도 로초바타 김다기야 퇴탄 남버 군도 럽자 랑키 추굴 따루 용초바마세 고요고달 퇴탄 남버 군도 추구 김도 수초 숨니 시줄라달 체비 편제 토니 데나 편종기 신조 망초기 부추샤 뒤릉루기 럽자 긴뒤 하장 쳔부치 유 창면 시세달 퇴장종종기 사콩 갸치르 뒤네 하장 카토 임베 신조 망초기 부추 럽자 기외 만에 하장 토와타 김다기 초고럽자 수기 집에 굴부 하장 집유 사투 미시카기 집발 뷰체 토베 럽수자냥아 롱주 집에 왕찰 딘송 집바타 망초기 뒤롤 뒤치 시숑키 싱조 괴카 직도 샤뒤 릉루 랑린다니 로마 딘자타 더디 차긴 티웨 레버준디 김다타 로메 괴코 광토바 치신유 주민연주 투적사변과자 헨게 군캄상 아니 미터진 느끼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주 수별의 전세도 그수 티네 넘버 2 모투티 점린러 치마치신키 중국 편종통도 주비 고르세조나 포장 보다라니 표기로 규진의 균진타 송종기내추 시도 띵섭체바타 외미 진내 수샤 툴레 링내부 소당창바 三年提给平日盲错期因为明日拉西列塔娘娘康乐大官所切记亚卡尔加瓦哈拉尼日路洛奇年中心处地内期给给前莫瓦马努空达拉宾迪拉尼提议他人阿佩勒曾经用天堂不移克隆岁巴塔前端期南巴地对列尊期盲错界为所通瓦塔娘娘桑不提一阿勒帕恰什么下穷年外所通为平日努错期年中时给
1: 清兵前边拍探点的这一名度，曾有总结看图对看农村区研究问题最拍给他点的区空米调戏情绪。我年前的控制人员我们拍给拍给他，也退回了大碗用过的日记剧。年限空三四天，结局对准他，即对拍这期给其可比农村区用的七十多瓦，是吧？决定作为前边盘中给其可比促进更一步哈萨的促进。
0: 给各期南期，根据松吉哈镇冲突收入时，那么配送错别人力民政委表示给，可给铁位忙完对图，其四十两个列车拉载落去。三月特别参加给中心给养，马店上卡了大官村支持人杨村什么重新，况且日记期间他开完南边四十两个他，中国三年年给徐下滩就在他，在过了十多七桥了。
2: 年中明年，年了开心，在我点别过年，等去追求。许多崔家城西列地塔，我去老年巴黎三对南站街，偏住老乡汽车啦。如果为大官可能买车牌，我也是催得他不论钱。如果联系家，人年别是给特朗普都有土积聚。可能第一坨了，没通知了，调就咱们出发给西去。现在明日为其他人。
3: 体味家，许多穷。所是南北托年卓越他，所是南北托年艰苦他，所是南北托年酿酒，所是南北托年开心，所是南北托年不断满足了切多白布钱。看到那么多中国的人，任意给南北托年添了钱，我都就玩了钱。 中国南北天热钱，中国南北借的别不钱。
4: 南北的天气，覆盖给咱们的年中秋。谈到今年三星半年，中央密码关于农村联控的覆盖展览仪。
5: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1: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0: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높정치 듄규치
2: 높정치 야기용치
1: 높정튜츠
2: 높정튜츠
3: 승리의 군감사 샴러 중앙롱진 인진지급리군 표결롱진키 높정튜츠시비리 전시우인 안내텐디리 전송지단 연준시우켄 미마야조인 드린야쿠베의 모튜니 시진핑이 퇴럽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게 공비 롭정 지둔 시비 슌주 무튜니 시구인라 시진핑이 퇴럽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게 공비 닝둔리 카세 계단 균균 접시시 카세 계 지원이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 진중 배송치비 지랭게니 지소르루기 팅럽젠타 중화미리기 갸다르 러브칭윈규르타 초용네 중지지소 주인토바르치비 멍시토 쿰짐니수이네 튜럼디 튜이도 립디 쥬르추딘신 망조인라 배윤타르와타 첨둔 이웅기 지소르루 팅럽젠기 기급돔된 조준 체급을 카세스 유바타 튜럽사바라 rangye chitso gi ngewa zo mima gi gaji denbi tsuar jangbi guigu nirishin cherong zhu simbata peye tomi nyamshin tuzan mechungwe wargi gewa yinbi mima dewaran zinbi peye gi gongba ngibartu tayong chini mi chua yongne yartun yongwa ta mima yongzo nyamdu chukburun gyuwara mutu gundi donggiba kase su yuwa zhunggui kechun denbi chitso rinlu ledun gi ji guiba ni chua ngan shi ji yinbata Tepchugi guiba ni chao yong xi yinba kase su xin. Zhuo lam ta rikbi xiong lu, lam lu, rikni jie gi ding cu qi dian du dong gui lu nian xie qie yu ba. Chao yong ni gyur ju se bi qi bi ji mi bi ni. Zhonggui kye jun din bi ji cu rin lu gi lam lu tu zang ta pie ge dong gui ba ta. Gi gup jue yong ma la ta jue yong qi nu ting rup jian du ngyu war gui di dong gui ba kase su ba. Chao yong ni chim da ra gi gup yong war gui di dong wi ji mi bi ni.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기 침경 말한 조부탄 지소를 누기 침경 기급 중급과 카세스 유바 내법 사비고 먹부 돔된도 동위 땅기 미빈이 땅기 권돔을 년부터 개급 렌토바 주주 상어 지기 미마 먹부시 조네 미마 먹부 점린토기 먹부 자자는 조준 치고와 카세스 유바 중국 개준 대비 기급 침부 친지기 기진 저와 사부 조바의 군대 당디 미지기 레완지튼 초본 주바르 군디 동괴바 카세스 유바 중국 개준 덴비 지소르 루기 치 자와르 큐르비 개준이 중국 공전 당경구 지인바타 중국 개준 덴비 지소르 루 럼루기 개전 치슈니 중국 공전 당경구 지인바 당니 치드 쳄시 경구 지 돕슈 인바 튀럽 사바라 당 주준기 지 랑지 덴바 당 조준 최기 첩신 조준기 권에 계진 모든 등급과 카세스의 제시 균형 접시시바니 당기 차샤 유제런 구지 체규 균형타 미마 대화란 진규 균형 초요네 규르추 서비 체규 균형 폐제긴 도시 사바 균형 미마 정김 장다 용규 균형 초요네 침다르 기급 균규 균형 지소른 루기 대외진 단 다외 말라 균형 毕业动位车都盲中金松他力就车就军权米他人穷看西屯娘内用就军权既用给几个店家打瓦军权但给迷茫莫碰人估计张前车就军权几个记了冷路泥他每节几个人玩的工地动就军权米及给两万几吨草本组把的工地动就军权教用内当年用车就军权借切过把提示 카세 계단 균형 접신이 시튼돈 지신 지규르 총유바 테라 나즈 단기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른로 진경 배송 체비 냠뇨 자진 초규 체유바 타 강티 로디 시진핑 소신나위 당 중앙기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른로 거기 춘이 정신기 文字定色度偏行，加切入松油了，可把脱落泥巴存油了。日边雄路汤冷冷松度接我汤，文字毛我汤，豆豆毛我，极度曲里边开酒我才我有。习近平给推了三百中国开酒店被基础的路给广播里，砸了藏了电子电不汤，绝绝给了扩通设备通电，马克思的路给电灯给卫生不给用。广播提了马克思的路给千年日不汤。七十一边角日不谈，村里接触人路界聚集度只有不谈，路聚谈安松谈，忙不济聚集度只有近，有聚偏夜谈电力松谈，能是清晨接送送，当用接用马用送索，却不公开聚集度只有了，虽军给恐龙军用车有不么事，到我三百人忙不起些有不接了电，空阵单给新进去你谈。基础人轮族中的去年，每日的基础偏见的去年这个文身体拖在三百十年年，马克思人路狂都骗我了，让对人心的切切下雨不深。习近平给推了三百中国解决点被基础人路给广播了，马克思人路给贴身点被求不谈，基础人路谈空阵人路给贴身点被求不提，中国空阵等民确实的西路谈人谈给捏求。宁多给宁有的村有不是迷茫了第一准有谈迷离了家的准有怎么离了几个全部最有建议习近平给推了不上中国开军电被基础人路给广播了夸什么人不谈也不贴近你比关键地面都不行广播的中国空阵等迷迷茫了第一准备通面生存松年迷茫给七百国内军强谈又在迷茫给团都隐形有在迷茫了家庭才去军军去一边迷茫你路去四川去跟人不谈迷茫你也不团给包人吧我在路去到我三不容我又不谈没事在人真心迷茫空谷给人他捏着三不容我又进集团都当足不谈盲团都四军为四军都是三不容我又广播的中国空阵等民迷离了家的用军跟着天年迷离家的用为中国部队安全的设备必须归于不谈中华迷离给四川给宁都不落钱谈北特给宁都不落钱团结给宁都不落钱部队给宁都不落钱借给无旁对钱中黑皮军给四军人力增用北宋七百几个多年中华迷离家的乐不起用完了三百多票钱不断住钱员广播的中国空阵等民怎么离了几个的钱不最为跟着苦了我谈天哪迷离给偏见他那段前辈过的给生气难不谈得住推命催于紧推入给有浪的死刑推入给帕子多了推入给批军吃不借给托年或者是被推梦给战落了卡带叫不谈推梦给那段他就吃不了中国老周谈中国趋势断绝切于不谈迷离给两万集团操盘做不谈迷离给集团给欺骗他集团给人谈松江吃不了切记切记下雨三楼的金州谈外套电子谈推断偏见界吃不腻马克思人路给娘们拉索赢了习近平给推了不三倍中国开军电被基础人路给广被娘们拉索赢是习近平给推了不三倍中国开军电被基础人路给广不腻中国开军电被基础人路增用北宋区别六年六千的难度早晚处于不谈日本雄路给车端谈六年给崔西松都只有别六年的车端谈六年的军队动位车度电端给多不秀差不谈三轮贵秀开办我有不行习近平给推了不三倍中国开军电被基础人路给广播你帕尔梅偏见穷为刚面给日本雄路行别推了不三倍基础三七千不谈让我三级前辈陆续批评给南图中国开军电被基础人给冷冷了不起责备七八堂战年怕没批给他对马的差异二位推上界永远是听着给中国习近平给推了三位中国开军电被基础人给广播增用北宋七八年马克思人路命运从不了增用北宋七八人也不谈村里基础人路命运从不了增用北宋七八人也贴了一半的图马克思人路谈中国开军电被基础人路给他就乐不起又完美不得听不如真鬼不谈一半的图习近平给推了不三倍中国开军电被基础人路给广北乐不得给国内又完美不得他用起鬼

0: 미마 류제 탕지도 국이 여시에 레살롬제키 폴리 루미 케바 테소로 만소키 세르게 강바 가게 모시베 민타신 변조로가 리자 천년치오 여라 데니 페치를 레쇼로가라 초신 제바 인시치 제로 체동 굽게 주주 행을 허로 변종기 간세 볼리 로가기 제용기 림바카베 냠제 첸도 나슈네 앙아비 총제 삼불람바시 루럽 텐주베 텐고로 변종기 간세 볼리 로가니 티외캬 센니치오 유 고즈 표그 스구칼이야 고르규 싱비타 젠도르 제신 크리소스 루중 볼리 루미소로 정다 트로 제페 루중 슈누 미뇨시 간세 볼리 럼비 토도 치딘 제네 간세 볼로 샤신 소모 제바 차바시 루룹 제주바니 벽이 간세 볼로 피게게 제르센 뒤급시 임바타 뒤급 뒤에시 편종기 간세 볼로 주가라 미심 카웨 툼제 삼부터바시 대양 치동 굽자 제주 제니르 타원이바라 광신 난인도 니르회 지두기 간세 볼로 텐슈 텐돈하 편종기 간세 볼로 주가기 앙니발라마타 로디 타와 시바야 편조 간세 볼로 조가키 간세 볼로 파사 광도 마이 총라 니오회 간세 볼로 대슈 텐도나 안 당불람시 실로 치동 국제 제주 자송 로타 실로 치동 국제 제주 제실로 실로 치동 국제 제주 쟁안 로지엘 니오회 미리 튠지 봄비 간세 볼로 텐도나 벽이 간세 볼로 조가키 카 스스로 안 니바타 안 당무니 람시 실로 치동 국제 제주 쟁안 회 타와 시바르 총괴 변종 간세 볼류 조가 네발리에 가다 민도란 일호에 급주배 안파 분배 계지 간세 볼류 진도나 슝니에 앙니발람바 소시에 루룹 고주배 난디 젤로 치동 굽게 고주 광을로로 변종 간세 볼류 조가 카토시에 돌나 표게 간세 볼류 대된을 하치미 뜨급 가위배 남바 상부 미심라 주기 피워치바타 뒤더제 파르도야 간세 볼루니 비유 사셔 강사 칸리야 더집 신도 치우에 류세기 남자 시시 베기 신규기 유가 주시함 조당키 자다 컨덕기 사단 양매디 야나 총길키 볼류 당진 컨루토 럽자와타 권디 차바 Shungi lejiba so, kanzai polo debi jiwo mongbi, kanzai polo rinhe, lejirgi zuwe zhona nyonghungshin yuwshi. Labardo dinsan na, lhasa sube pyoge chongje tang, sikwi zongka jiki, duzi nge dian ha, manzogi luze chenzo kachir nigi yuwe chu. Kanzai polo luze chendo di, luze namja kiejian shila ya zigi yuwe la, luze nyamri roga ina li, ka mongbo shugi yuwshi. 죽도이나 달류 아카모츠니 폼베 간세 볼류 텐도로 투자 리트 요이 민디 슈주타 베게 간세 볼류 준주를 넘보 외세 동대기 초소 피게 용회 민디 슈주인 상을링게 샴리야 사티 투지 텐베 망술 한린 시바시 세로나 yershuntho pyeongjeo lhoga chonggye naga chizong poma chandan syangdo ngarshi chenglun urtho dangshin yibshye. Lo songchu sopye la lipye syang dengwu ye shuji doji gongchu segong chongzui yume purbu chubye kimto gyune. Chongzui duzhan rir yisa rita ga tun suyo simbata la jie ta chie yi chongzui jigyur todam chigi yubye kyo lo tibye nga tazam koryin la china chikji ngakchu jibshye. Puma chanda shani nagazi zongi luyu do nebata. Puma yuzui chamdo cha yu. Shan yungi chanyung sabab mi ngadong sumja dunju dunsong simbata. Yen yungi sabab toshu gi sinzi shangshi yinshin. Kalung chui gi sunung duze di na chongun gi gyaja shiju le mebashi. Puma chanda shangi saja che we manzo kaji kimne chudun kolo dangdi chuk chosar gyo na chosu nisum gugu yibashi. 조규 최종기 간인 시지 부모 전단 상기 당주 유라 탐지 띵습 제네 시린 최종라 군디 당와다 당주 유라 탐진 제네 총세 타게 레딩라 군디 당디 뒤사시 이사시다 가등기 망빈 쇼슈 넘바 사르드 지브시 존조카기 조부 뒤사시 제도 이사 감수디 제시 릭시 손디 가튠리아 딘헤 마소기 라케르타 망빈 시주 내든 시르소기 지시 지디토 리티 제브시에 단윤 레지바 뒤산토 첨지 규급 덥딩하 제도 사지 제베 레지베 신도 망상 괴바타 만조 퍼주 주주 제미괴바 문주르 정시에 포마 장단상 등위기 당윤타 미만인도바 Mangso je songdu chewe nyamgo ma la zu di junam chengi gwenye tazan la gursong chigi yo shi. Pupu chweba ni sanye digi nyamnyon tenbe tazong wa shi shi. Sadu rilam kyajo che la kyo gao we. Kongki langgo tanye tazam sisi su gyurim shin chozi ni sam gugi yu batang. Gangda ma ra gongin chibe lam zay di na jili nishul hazam singi yu. Tumzi jebrishi na xiangyong so lori chanyum tazan goyin ting sumjil hazan jebata lamze jili chetong hazan zingi yubarishi. Tuyun ribu sabab towe sabgui to lega che na suboru nesu che myu. Wanjian danyun leji ba yongki toda parisom to lene tinsong che di tazan sumjong jebata manzo la xiamdi shugi yubarishi. Konzo da to choze lego wagi shishidu nishu sumju changan la manzi bar chongzo tang duzan to gyo di chimjong lopsu tang. Kyakwa, changwa, chuso ki chuson so ki ledun bigi yubashi. Puma chandan xiang ki lori chanyam chuse lego wagi shishidu tuyun he singi mebata. Gunge tuyun tawa kusam yujin. Chuse mashu lego wagi shishidu sunchu samdo ligi yubashi. Denga gunga limata gengun la kuyu kuwa ta changa midi wa so ki neta tunbata. Semu nidu simbe ki poki nisum sam junci xine chue kusam yungi yubashi. Mangso ki tuyne chajin le su dongji, xiang dongu ki namchang ki mungu kutri gejil hazam zunlin chie di, xiang yong ki duzan nipje keju la zhredong chujie tang, kimzang ki chepji nambi sulung soje zhijuru huda jibata chepji, detang kengbi gyugui namchang lalin dao shi. Dajia zhuzi nyongba tang sulung tangi yubi, mangso su chobo yongri tang sulung minda wa zhagbi suwe gane shizi chani se yubi shi. Sangalange, tezuki jimbe tingdili zin shuzam daga shukhin, tenge shudin chakho.
1: Juizang.
2: Digi ki sima.
1: Chimsu.
2: Situin ki zawa.
1: Tadalange ne sekusuk tene, Zhongyang Mima Guinyang Nungchen leku, Pyoge Chilam ki Guinju Ta Chimlu li zinri.
3: Seno Namcho.

0: 이나 치료 체크 슈드 비완 테도이나 류디 슈드 빙겐 거르기 제외 땜베 빈나 비스제네 젠 디슈 된쟁 앞전 뉴스니 도다 파르도이나 빙겐 쿠르미이나 초송바라 빙게 두규이나 최된 샤메 빙겐 쿠르미이나 초송바라 빙겐 머두밤 빙겐 두바디 니 칭드윈타 미두비이나 빈달이나 칭게 긴게드 쿠르크 초송베 빙겐 쿠르미이 르니라 빙겐 두규베 리드윈 테가르드윈 초바 제듬기 땜베 체유밤 도다 파르이나 최된 샤유메 초순배 루든기 튀가 난도 모두 카세 마제바타 병겐 쿠르미 초순바리나 병겐 머주밤 병겐 주바 칭튠타 미튜비나 초순배 병겐 쿠르미리나 칭겐기 아니 게르 쿠르급이 리든튠초 병겐 쿠르미이나 병달이나 더부 제체 초순바리나 두주디 된초슈 튠쟁압제 뉴스학숨 도다 바리나 초순배 병달라 병겐 두주 최된 샤메 초순배 병겐 머주밤 병겐 두바 칭튠타 미드부이나 병겐 쿠르미이나 병달라 칭게기 게르 쿠르크 튠쟁압제 뉴스업시 병겐 쿠르미 병겐 미드부타 초순바라 병겐 디툼나 팀드윈기 키벤 유비나 초순배 병달라 병겐 접두 제초 병달기 초순배 병겐 두주 탄린 제치 디 병겐 쿠르미리나 쮸베 병원이 초순바리나 슈트시크 이니야 병겐 쿠르미타 초순배 파르도 로소 최든 샤이비나 디 콘소 츠그메프시
1: 퇴진행 앞뒤 뉴스에가 토다팔 펜준 병겐 쿠르미야 주베 쿠르미야 응치 메비나 퇴냠토 병겐 주급시시 초지리아 파르비 머주콘리야 대주베 리드 我도 지원 요시 초지리아 파르비 병겐 주바 칭튠탕 미튠베급리야 대티튠키 주급베 리드 我도 지원 요시 퇴진행 앞뒤 뉴스주 토다 팔 펜준 병겐 쿠와라 주베 쿠르미량 응치 유비나 므리아 병겐 주급베 초기 병겐 머주비나 지수 병겐 주급베 초리아 나마티 주베 리드 我도 지원 요시 므리아 병겐 주급베 초기 병겐 주베인의 칭튠 탐 미튠비나 지수 병겐 주급베 초리아 나마티 티튠키 주급베 리드 我도 지원 요시 퇴진행 앞뒤 뉴스업뒤 오늘날 병행 주급의 토다키 파르보 샴세키 내주 제시유부탕 방다 콩첸키 덴바체비나 주참샤 초부지시 징니 니르교 내주 첩친부 도부차바 니니 병행 유치 규노 내부탕 멍우 고딘체바 숨니 총내키 유두셔와 신니 병행 중류셔왕 쇼르시베 내주 신다유바 토다리아 병겐 좀 참샤 초비 방다 콩제 미비나 징게 긴지 콜급시시 퇴진 앞전 니사기 토다키 콩세 퇴진 키 땜비다 병겐 좀 참샤치 뒤도토 파르보야 다조 동구 파르부 대둔 키 게린 둔주 제비나 병겐 주고라서 제구 병겐 좀 참샤지 파르부 로둔 키 퇴가 나리아 병겐 좀 늘라서 마치해봐야 대둔 키 게린 둔주경 마체비나 생이기 자중욕토니 병겐조 주규 민바 세든 제발 제급탕 병겐종 참사비 초기 겐게 최든 제 초바마시 바르보야 친게 긴지 쿨구비 리든양 둔초고시
2: 포모 디딘랑게 아무라리아 게딘 앙자지 수로치에게 뒤뒤 아유
3: 나치로리아 냠촘체가 리큐 디차 손의 차로 수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이 되었네. 만주팔러 투기 개발 유배수레슈도.
4: 암라 기란리아 참부김 좀 말해봐.
5: 암은 참부김지. 님 가시 진수. 이내 란심제 제유 삼제 란리람메.
4: 나다 파문이 총기를 지나유네. 만주팔리아 투기 개발 님 가시 유배 나와도.
6: 파마탄 디기 냠주 지발. 투기 개발 커네형.
7: 암라 기란 샤브르게드 년년도 수요.
6: 나도 능미 냠좀 치바라 퇴기 개발아 커네형
8: 바라다 아무라니 쉬스 퇴르 퇴르 접쇼
6: 파마르장 베즈와라 퇴기 개발아 커네형
9: 바라다 아무라 나도 삼은 로요이
10: 뭐나 뭐나

0: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家人呢？三个出版的中央龙井人情企业办公，票给龙井写。家人呢？俺做了咱三百的投资些学。我了俺做天然的列钱卡给我的学习。天涯秋水出版的顶不怕，几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钱东西他。秋水顶不呢？给不怕了，三角列钱东西。秋水给不呢？给不怕了。
1: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 키링기 링시소 치지르 전동요. 추즈 쩨응의 주주비 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르 전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브든비 바라. 선규르 전쇼요. 추즈 주브든의 쩨께비 바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쿄바제 제데 중국 남배 팅럽제나 데네 계급 돕친 주준다 미리 갸다르게 차샤 럽신라 쿄용네 꾸디 동치 베드블 휴미 치고시 송유 조싱 마르부 교고 초데 남사 사르바 되바네 중국의 조싱 진부 된도 양주 토베 파라 직접 소지 시진핑키 농어자다 주민가 이링 베드블 휴미 치바규 중국 미만기 뛰남다 레왕라 자외 토네 균도 중화다 중화 미래 갸다 러부치 문주루 치베 뛰람 양타바 되바 마그스 링로기 순슈 침봉은바체 체발레 점링기 로규 피림나 슈긴 띵습 테바다 돕덴기 중국 공된당 뛰유 장제당니 럽진데 시지 덴베 양타베 당시 임바라 원농 메규바식지 진엔드나유 갸지당유 레지베 직접 소지 시진핑기 로규기 냠뇨 촉동 띵습 나와티 장매 뒤럽 사르바다 양규기 럼부 사바라 모두 배덥 체데 라리앙 외동 초베 시지 뒤규 이지의 최심 응아르베 덴도 당 중시 주유 중앙 정부 정부주 니베 주장 쉰바 량小强키 직접 소지 시진핑기 송시 개진낭 외동 초베 로규기 럼부로 치젠다 외동 초베 뒤럼을 강다나유 롱어자다 주민가 이링 배덥 휴미 체부규 중규 차와 레과라 두베 네가니 당라 토바다 네가니 당기 초용기 고지다 사바도 당중앙기 직뒤 직교르기 고지 타종다 흉륜 격교로 토유바 라주 레과라 토비유 경규지 넘부 사르베 토왕안수 땡겐니라 로덴 규르밍아 지송 슈바다 송용니테 전주레 된기 규림 시비 초컹지테 캡토바 체바 시진핑기 땅주 용기 공바 초용례 라린 따르바체 체데 초컹지테기 시대민나 땅당 미마기 차샤추 직뒤 치고시 송유 계급 비교를 올린 미드윈 시시랑 슌바 고르이 윤은의 직접 소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라 년배지 나랑라 심슈 덥게 폐신 규모 체미 탭충 규신배 능부로 치미 덕급 란제 당기 미망기 고치이대 퇴동 롱주자 카시의 기능 타르게 치배 계급기 롱자자 카시의 제의 규배 소래 진기 로규 규림 규사르신 벤주르 종류룽아 공배 총화다 지도 윤링 때링 총배 무자르 친분이 되베 동과 메리기 럽진갸다라 꾸디동과라 ngar chung yung mebe we dong chobe du nam ngun yu. Ngan zu tangi gu zhi ki gizhen qi shu di ta yung yagwa da pe ju yagwa kongbi yagwa dongwa jie qie di tang zhung yang ki tab ju da gu zhi ka qi mu qi xin tuen do du kyu ba qie ju yin xie jue yu. Gye yung ji jib su su chi zha lup su bu sam lu qeb si ni zhi chu chu zhang rin pa tang bu dek xie ba he zi liang ki. Ji jib su ji Xi Jinping ki long wo ya da ju mi nga yi rin be dup lu mi qie di 중화미리 럽진 갸다라 문규르 용외 럼부 양타티 되유 세싱 슈크다 덴베 까뮤 테퇴지 나랑라 싱규 친부 팁중라 딩슈지 킹시 조람키 레왕 탁주 집에 낭둔 스무테 문에 도충 난수 레수베 땅기 깔아 년바다 땅기 지수 정규로 최둔 체대 수베 트림기 문주블라 덴네 중국 남배 팅럽젠다 계급 돕진기 갸다르기 차샤라 체지 조규 인시 주유 중앙 시팀 우린 시주 심주주기 주장신바 蔡国生키 직접수지 송시의 개진니 마그스 정로기 외동 초배 천대의 제식시 당기소진주기에바 초준 랑제당기 직접수지 시진핑기 니지워 야지 미망기 고치이태 증링용기 통난치배 럽지 툼제 랑바다 중과메리기 럽진갸다르태 고학텀 메바다 딜레 앙아르충용메배 외동 초배 뉴남양응유 시팀 탑조지 레지바식 인배응은에 심슈 댐보다 균투 배탑 겐지주바지에 체대 뇌쇼 유구 계급기 댄자다 지조 댄닝라 송종 체조 인시 죄유 지접수지 시진핑키 중국 공된당기 롱오자다 주민가 이링 배탑치링 은항 삼지바라 뛰유 로규다 미망기 중국 공된당 담배 저외 교진니 랑제당라 시단다 첩시 뚝쇼 현다기 젠다 체배 표중 캐시 댐배지 장매 직접 소지 도다 바르숨 죽을 때네 중국 공전 당기 지치를 준비 저외 성화 대비 랑제 당기 도다 바르숨도 돕다 댐베 사뒤 뉴바다 공부를 지슈 텁진 뉴바제 균종 체조로 갑조 세된다 시진서 코든체 유지 대나유 천재부 시시베 시장 수진키 직접 소지 중국 공전 당기 외동 삼미제바라 뒤토베 표중 캐시 죽 세된 띵섬 남괴 나라라 박자 하장서 무샤충 딱다 퓨중기 캐시 대다 댐베 왕키
당중앙의 톱다